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 같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여러 민족의 다양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는 민족의 멜로디 코너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네, 민족의 멜로디 박소연 가수가 부른 사랑하고 있기에를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류영근 작곡, 리영복 작사. 함께 들으시죠.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소로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오정묵 작사, 남려령 작곡의 사랑은 향기, 김송림 가수가 부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영 가수가 부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총국 조소르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연구에 공동 발표한 논문에서 삼성퇴 7호 재사경에서 운철기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글은 삼성퇴 7호 재사경 고곡 발굴 팀장이며 사천대학 고고학 문박학원 교수인 류혜초, 사천성 문물고고학 연구원 염괭림 연구원 등 학자들이 함께 완성했습니다. 류혜초 교수의 소개에 의하면 2011년 연구팀은 삼성퇴 7호 재사경에서 고고학 발굴을 진행하던 중 동쪽 벽 남측에서 갱 바닥에 수직으로 세워진 긴 막대기 모양의 도구 또는 무기로 추정되는 물품을 발견했습니다. 물품의 길이는 약 20.05cm, 너비는 5.27에서 7.90cm로 긴 막대기 모양의 도끼류 물품으로 보였으나 녹이 가득 쌓여 분별하기 어려웠습니다. 실험 분석을 통해 연구진은 이 신비한 물품이 운철 제품으로 지금까지 중국 서남 지역에서 발견된 가장 이른 운철 문물이며 중국 청동 시대에 알려진 류사 문물 중 체적이 가장 큰 문물임을 확인했습니다. 르혜초 교수는 철기의 응용은 인류 생산력의 중대한 변혁을 상징하며 삼성퇴에서 최초로 발견된 이 운철 제품은 인공제철 제품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서남지역 선민들이 철이라는 물질에 대한 인식과 활용을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에서 발견된 운철 문물은 대부분 북방의 북경, 하남, 하북 등지에 집중되어 있고 남방지역은 다만 호북 엽가산 묘지에서만 발견되었습니다. 중원지구에서 흔히 보이는 청동 운철 복합기와 달리 삼성퇴에서 새로 발견된 운철기는 순수한 운철 제품으로 독특한 야금 전통을 보여줍니다. 물품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 기능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운철기가 단단해 삼성퇴 청동기의 절단, 가공과 관계될지는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번 발견과 연구는 지역 야금사에 중요한 공백을 메웠고 조기 운철기 활용의 지역 차이를 이해하는 데 새로운 실물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당면 문물에 운석군 유형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후속 연구에서 운석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그 기능과 일의 속성을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37부 무엇 때문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 가장 어렵고 막중한 임무는 여전히 농촌에 있다고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국내 유명 고성 톨판을 소개해드리고 박물관 여행 순서에서는 고전회의 기념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10년 갈고 닦는 정신으로 우리나라 비핵미사일의 위상을 떨친 류영재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역사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네, 20차 당도의 보고 학습 뻗어 문답 코너입니다. 오늘은 제37부. 무엇 때문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 가장 어렵고 막중한 임무는 여전히 농촌에 있다고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리영실 기자입니다.
1: 습금평 청소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 가장 어렵고 막중한 임무는 여전히 농촌에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신시대 삼농 정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일 뿐만 아니라 저은당의 공업화와 도시화가 어느 단계까지 발전하더라도 삼농의 기초적인 지위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언제나 삼농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을 전당 사업에서의 최우선 과업으로 삼아야 한다는 경종을 울려준 것입니다.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가 없이는 나라 전반의 현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현대화 행정에서 공업과 농업의 관계,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잘 처리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일정한 정도에서 현대화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세계 각국의 현대화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나라는 공업과 농업의 관계,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잘 처리하지 못한 탓으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이 뒤떨어지고 수많은 실업 농민들이 도시의 빈민굴로 몰리고 향촌과 향촌 경제가 침체되는 한편 공업화와 도시화가 난항을 겪게 되고 심지어 사회 불안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우리 당은 시종 광범한 농민들의 행복을 도모하는 것을 자신의 중요한 사명으로 간주하고 혁명과 건설, 개혁의 각 역사적 시기마다 공업과 농업의 관계, 도시와 농촌의 관계에 각별한 중시를 돌려왔습니다. 특히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나라는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에서 예정대로 승리를 이룩하고 향촌 지능 전략을 가동 실시해 식량 안전 수준을 뚜렷이 제고하고 향촌의 면모를 일신시켰으며 삼농 발전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농업과 농촌에서 역사적인 변혁을 일으킴으로써 각종 위험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경제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과 사회 전반의 안정을 확보하여 첫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예정대로 달성하는 데서 바닥짐의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우리나라 발전에 있어 도시와 농촌의 발전이 불균형한 것이 최대의 불균형이고 농촌의 발전이 불충분한 것이 최대의 불충분으로서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는 여전히 국가 현대화의 단점입니다. 현 시기 우리나라는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부단히 줄이고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역사적인 고비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업화, 도시화가 빠르게 추진되는 반면에 농업과 농촌의 발전이 느려 한쪽 다리가 길고 한쪽 다리가 짧은 문제가 비교적 두드러지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업의 부가가치가 국민경제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공업화 국가들의 평균 수준과 비슷하지만 농업 현대화는 비농업 산업의 발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는 바 2021년 제1차 산업의 취업률은 무려 22.9%에 달하는 반면 제1차 산업의 노동생산율은 전원 노동생산율의 32.8%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의 현대화 수준은 도시에 비해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는 바 2021년 전국 도시와 농촌 주민소득의 비례는 2.5:1이고 소비 지출의 비례는 1.9:1에 달합니다. 향촌 도로와 교통, 물 공급과 전기 공급, 통신과 물류 등 기반 시설이 도시보다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으며 도시와 농촌의 교육, 사회보험, 의료, 보건, 위생 등 공공서비스의 격차가 큽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신시대 공업과 농업의 관계, 도시와 농촌의 관계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고 신형의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와 농업 현대화의 동반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습금평 청석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농업과 농촌을 계속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도농융합 발전을 견지해야

0: 한다고 명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신시대 삼농사업을 잘해나가고 향촌진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기본 준칙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첫째, 식량 안보의 토대를 전방위적으로 다져야 합니다. 당위원회와 정부가 식량 안보를 함께 책임지는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국내의 농업 자원에 입각해 토지 확보에 의한 식량 보장, 기술 확보에 의한 식량 보장 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하며 농업의 종합 생산 능력을 끊임없이 제고하여 중국인의 식량 공급 주도권이 우리의 손에 확고히 장악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향촌 특색 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농업의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심화하고 현대 농업 산업체계의 구축에 박차를 가하며 1차, 2차, 3차 산업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농업의 질, 효익, 경쟁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며 농민의 소득 증대와 치부의 경로를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살기 좋고 일하기 편한 아름다운 향촌을 건설해야 합니다. 향촌 건설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중요한 위치에 놓고 향촌 기반 시설과 공공 서비스의 배치를 통일적으로 계획해 광범한 농촌 주민들도 현대 문명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빈곤 퇴치 난관들과 성과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농촌의 저소득층과 미발달 지역에 대한 지원 기제를 보완하고 빈곤 퇴치 지역과 빈곤 퇴치 대중의 내적인 발전 동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농촌 개혁을 심화해야 합니다. 농촌 기본 경영 제도를 공고히 하고 보완하며 신형의 농촌 집체 경제를 발전시키고 신형의 농업 경영 주체와 사회화 서비스를 발전시키며 농업의 적정 규모 경영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도급 토지의 3권 분할 개혁을 심화하고 택지의 3권 분할 실현 형식을 모색하며 토지 징수 제도와 농촌 집체 경영성 건설 용지의 시장 진입 제도에 대한 개혁을 계속 추진하고 도시 호적에 입적한 농민의 합법적인 토지 권익을 보장하며 법에 의한 자원적인 유상 양도를 권장해 농민들에게 보다 충분한 재산 권익을 부여해야 합니다. 여섯째, 자치와 법치, 독치가 결부된 당 조직 영도하에 향촌 관리 체제를 완비화해야 합니다. 농촌 기층 당 조직 건설을 강화하고 천민 자치 실천을 심화하며 농촌 정신 문명 건설을 혁신적으로 전개해 레이 지구 건설, 우수한 전통 문화 건설, 법치 사회 건설이 상호 보완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 가장 어렵고 막중한 임무는 여전히 농촌에 있다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가을 이별.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유명 고성 서역 화로의 도시 툴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2: 중국의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54번째는 서역 화로의 도시 툴판입니다. 신강 동쪽의 비단에 길의 보숙이라고 불리는 도시가 있는데 이곳에서 서쪽 하늘이 빨갛게 물들 때 황량하면서도 웅장한 교화 고성이 오르고 비장한 기운이 짙은 고참 고성에 입성하며 흉토가 가득한 베즈크리크 전불 등을 보다가 갑자기 머리를 돌리면 이 모든 것이 눈부신 역사의 화폭임을 느끼게 됩니다. 이 도시가 바로 툴판입니다. 천산의 지맥인 보고다산의 남쪽 기스 우룸치에서 184km 거리에 분지에 위치한 툴판은 역사가 유구하고 문화가 풍부하며 민족 특색이 짙은 도시입니다. 툴판은 위그르로 저지를 말합니다. 이름 그대로 툴판은 해발 고도가 바다보다 더 낮은 세계적으로 내륙 지역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낮은 툴판 분지에 위치했습니다. 툴판의 남쪽에 위치한 아이딩호는 호수면이 해수면보다 155m나 낮아 툴판에서

중국에서도 가장 낮은 곳이자 중국에서 가장 낮은 내륙의 저지로 중국의 사해라 불립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 내륙 깊은 곳에 위치하며 복잡한 기온까지 겹쳐 돌판의 분지는 해수면보다도 낮은 위치에서 해발 고도 5,600m의 산발로 급격하게 상승하며 그로 인해 기류가 가라앉고 따라서 기온이 재빨리 상승합니다. 거기에 일조 시간까지 길어 낮이 되면 돌판의 기온은 급격하게 상승하며 뜨거운 공기가 해발 고도가 낮은 분지에 모여 확산되지 못하는 바람에 돌판은 활어의 도시로 불립니다. 돌판 분지의 북쪽에 길이 100km, 너비 10km, 해발 고도 500m에 달하는 화염산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뜨거운 열기가 붉은 삶으로 된 산발을 타고 상승하는 모양이 마치 훨훨 타오르는 불길을 연상케 한다고 해서 이름이 화염산입니다. 중국의 4대 고전소설 중의 하나인 소유기에도 이 화염산이 나오며 소설을 개편한 드라마 역시 이곳에서 촬영했습니다. 불길이 훨훨 타오르는 화염산은 손오공이 하늘나라 신선의 련단로를 넘어뜨려 그중 불덩이 하나가 속세에 떨어져 생긴 것이라는 이야기가 화염산에 더욱 신비감을 조성합니다. 현실 속에서 화염산은 불길은 타오르지 않지만 여름철 지표면 온도는 최고로 섭씨 48도에 육박합니다. 이와 반대로 화염산 산지락 곳곳에 자리 잡은 계곡으로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양쪽에 로금이 무성하며 과일 향기가 진동합니다. 화염산의 아름다운 계곡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포도가 많이 난다고 해서 이름한 포도골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포도가 나는 곳이 명실공히 포도골입니다. 씨가 없는 청포도 무핵백과 기름한 청부도 마네자, 보랏빛포도 홍장미 등을 포함한 100가지에 가까운 포도가 나는 포도골은 천혜의 포도 박물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물고 비가 적게 내리는 돌판의 물 사용은 북쪽의 천산과 서쪽의 카라오총에서 흘러내리는 눈 녹은 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눈 녹은 물은 설산에서 흘러내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 고비 사막의 지하로 사라집니다. 이에 고대의 돌판인들은 물의 증발을 막기 위해 분지의 지세를 이용해 심층의 지하수를 지표물로 끌어올리는 독특한 관계시설 가레즈를 개척했습니다. 독특한 지하의 관계시설인 지하의 물길 가레즈는 우물과 망거, 명거, 저수지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가레즈는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돌판의 지세를 이용해 동력이 없이 지하수를 지표물로 끌어올립니다.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며 오늘날도 고비 사막의 관계시설로 사용되는 가레즈는 만리장성, 대운하와 함께 고대 중국의 3대 공사 중의 하나로 꼽힙니다. 돌판은 유관 역사를 자랑합니다. 일찍 1.5만 년에서 2만 년 전에 상고시대에 이르는 벌써 고대 인류가 생활했고 2000여 년의 세월 속에서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는 교하고송과 고창고송이 이 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돌판에서 서쪽으로 12km 떨어진 강바닥에 돈독이 조성된 교하고송은 기원 1세기 경리 소한 때 서역 36개 나라 중 하나인 차사 전국의 도성이었으며 기원 7세기 당왕조가 서역에 파견한 최고의 기관인 안소도 호부가 한때 이곳에 있었습니다. 당시 이곳은 겹겹으로 방어시설을 둔 큰 규모의 보류였습니다. 돈독의 성을 조성해 저지의 성 밖에서는 성안을 전혀 들여다볼 수 없는 반면 높이 솟은 성 안에서는 성 밖의 동양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요정은 당나라 때 축조한 것입니다. 교하고송은 현재까지 중국에서 면적이 가장 크고 가장 완전하게 보존된 생토 건축물의 요정입니다. 화영산 자락에 위치한 고창고송은 고창왕국의 도성입니다. 1300여 년의 세월 속에서 고창고송은 번창함을 자랑하다가 기원 14기 전란에 폐허로 되었습니다. 고창고송은 부지가 약 10,000평방미터에 달하고 흙으로 싼 장방형의 성곽은 외성과 내성,

0: 황성 세 겹으로 축조되었으며 성문은 더 아홉 개를 두었습니다. 이곳은 한때 서역 최대의 국제도시이자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외성의 안쪽에 대규모 사원 유적이 보존되어 있는데 이 사원은 당나라 고승인 현장 법사가 천축으로 불교 경전을 가지러 가다가 628년에 이곳을 경유하며 한 개월 동안 머문 곳이라고 전해집니다. 과일의 향기가 진동하는 포도골과 요관 역사를 자랑하는 성토 외에도 툴판에서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베체크리크 천불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곳에는 천년의 시신이 보존된 고대의 무덤과 독특한 구조의 청나라 때 이슬람 축조물 소급탕 그리고 진흙으로 빚은 불상의 대막 토예관이 눈길을 끕니다. 돌판을 보는데 가장 좋은 계절은 포도와 같은 과일이 익는 7월에서 9월입니다. 하지만 이때 돌판은 기후가 건조하고 일교차가 가장 큰 때이기에 수분을 충분하게 보충하고 적당한 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최근 연례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박물관 여행, 오늘은 고전회의 기념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국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0: 국가 1급 박물관인 고전회의 기념관은 고전회의 개최지와 고전회의 관련 유적 지분을 바탕으로 건립된 고전회의의 역사 전반에 대해 소개하고 고전회의의 정신을 고양하며 문화재 수장관리와 홍색문화연구, 유적지 보수보호, 선전교육 전시를 일체화한 주제혁명기념관이다. 전시관 부지 면적은 약 8만 6천 평방미터, 건물 면적은 약 1만 1천 평방미터로 문화재 보호 단위 13곳을 관할하고 있다. 1971년 7월 복건성 당위원회는 고전회의 기념관 전시관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1973년 12월 전시관이 준공됐고 1974년 10월 공식적으로 개관했다. 고전회의는 남창봉기 이후 홍군 건설의 풍부한 경험을 총화하고 단순 군사적 관점, 비조직적 관점, 극단적인 민주화 등 각종 무산계급 사상을 비판했으며 막스 레닌주의와 당의 올바른 노선으로 전군을 교육하는 중요성을 강조했고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영도 등의 원칙을 재확인했으며 무산계급 사상으로 당과 인민군을 건설하는 리념을 견지함으로써 사상 분야의 착안에 당과 인민군대를 건설하는 성공적인 길을 개척했다. 고전회의 기념관 기본 진열관은 고전회의 당과 군대 건설 사상 리정표라는 명칭 하에 10개의 전시장을 갖추고 있다. 내용은 5개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고전회의 개최의 역사적 배경. 두 번째, 당 창건과 건군의 빛나는 리정표. 세 번째, 당 창건과 건군의 강령성 문안. 네 번째, 작은 불씨도 들판에 불을 지필 수 있다. 다섯 번째, 고전회의는 영원히 빛을 발할 것이다. 전람은 사진, 문화재, 장면 재현, 멀티미디어 방영 등의 방식을 결합하고 장면 재현, 유화, 국화, 칠화, 제사, 조형물, 조각 등의 전시물 등을 부차적으로 해 유기적인 전체를 구성했다. 전람은 중후한 역사, 깊은 사상을 비교적 알기 쉬운 방식으로 관객들에게 전시함으로써 사상교육과 효과성, 취미성을 강화했다. 고전회의는 당과 군대 건설사에서 중요한 리정표로 된다. 그 핵심 내용은 사상건당, 정치건군이다. 개관일에 애국주의 교육과 혁명전통교육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고전회의 정신을 크게 고양했으며 전년 365일을 무료로 개방했다. 지금까지 누적 관객은 4천만 명을 초과했다. 당과 국가 지도자, 성북급 지도자, 군급 지도자들이 고전을 직접 찾았다. 2014년 10월 30일 전군 정치사업회의가 고전에서 개최됐다. 중공조항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 동지가 회의에 참석해 발표한 중요한 연설에서 인민군대는 중국 특색의 강군의 길에서 확고한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다고 표하고 우리 당과 우리 군의 영광스러운 전통과 우량한 작품을 발양해 인민군의 정치 생태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꽃마음.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는 기적 같은 감동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짝이는 감동의 순간을 찾아낼 수 있는 눈과 귀를 선물해 드립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네,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10년 갈고 닦는 정신으로 우리나라 비핵미사일의 위상을 떨친 류영재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강설화 아나운서입니다.
0: 모 시험 기지에서 하늘을 가르는 불빛이 신형장비 시험에 성공을 알렸고 현장에서는 박수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중국 공정원 원사이며 비행기술 전문가인 류영재는 연구진과 함께 기술 공백을 타파하여 중국의 비핵미사일이 창공을 날아오르도록 했습니다. 2026년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상대로 군사행동을 발동했습니다. 총돌에서는 대규모 지면 접전이 나타나지 않았고 원격 정밀 타격 체계가 잦은 등장으로 현대 전쟁의 형태와 특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류영재는 전쟁의 변화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는 장기적으로 과학연구 일선에서 비핵미사일 장비의 설계, 시험, 제조에 종사하면서 중국 우주비행과학공업그룹 제3연구원에서 한평생 근무했습니다. 1991년 해만 전쟁이 폭발했고 놀라울 정밀도로 이라크 지휘 중추를 파괴한 미군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첫 등장해서 이름을 떨쳤습니다. 류영재는 종래로 느껴보지 못했던 충격을 받았습니다. 위력과 실전 효과가

0: 세계를 놀라게 했고 우리로 하여금 예비 연구 개발을 다그치도록 채찍질했습니다. 이에 앞서 료영재는 여러 모델의 비핵미사일 연구 개발을 주도했습니다. 신형 모델을 성공적으로 연구하려면 참조할 만한 도약식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일반 신형 장비의 신기술 비중은 30%를 넘지 않았지만 그들이 개발해야 할 신형 장비의 신기술 장비는 70%에 달합니다. 이는 많은 핵심 기술이 공백에서 시작돼야 함을 의미합니다. 당내 국내 과학연구 조건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도면은 전부 손으로 그렸고 맨 처음 사용한 것은 계산자였습니다. 그동안 행군용 침대는 실험실의 필수품이었고 밤샘 작업은 일상이었으며 질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료영재는 국가가 수요하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전반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항에는 전문 견인차가 없어서 매번 실험 전후에 료영재와 연구진은 손으로 비행기를 활주로로 밀어야 했습니다. 빙설로 뒤덮인 옴동설 안에서 금속 기체는 얼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비행기를 밀 때 손이 얼음에 붙었습니다. 이 같은 오랜 여건에서도 료영재는 조건이 없으면 조건을 창조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격장 시험의 중요한 순간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료영재가 돌아오는 길에 차량이 옆으로 빠졌습니다. 그는 핸들에 맞아 오른쪽 쇄골이 골절되고 갈비뼈 두 개가 부러졌습니다. 사막에는 휴대폰 신호가 없어서 그는 아픔을 참고 4대 시간을 꿋꿋이 기다린 후에야 구조대를 만났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북경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쇄골에 자국이 남을 수 있다고 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제 나이에 미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술 후 그는 붕대를 감고 사격장으로 돌아와 상처와 통증을 안고 7개월 이상의 시험을 완료했습니다. 자주 출장 가고 불규칙적인 식사를 하던 료영재는 1981년에 갑자기 소화관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11명 동지들이 비를 무릅쓰고 달려와 호늘하여 그를 구해냈습니다. 목숨을 겨우 건진 료영재는 멈추지 않고 다시 신형 모델 개발 작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살아있으면 일해야 한다. 죽으면 그만이다라는 말은 료영재가 늘 입에 달고 있는 구호가 아니라 생사의 순간을 겪은 후 가장 진실한 느낌입니다. 10년간의 연구를 거쳤지만 우리나라의 신형 장비가 사격에서 시험 발사한 결과는 결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료영재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원래 계획을 변경하여 전과정 유도미사일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롤레 맞기 때문에 특별히 실탄으로 모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시 사격장에 들어서서 첫 번째 전과정 유도미사일은 모든 지표를 초과 달성하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성공하던 찰나 불꽃이 하늘로 치솟고 폭죽이 일제히 울렸습니다. 그러나 료영재와 연구진에게 있어서 이는 짧게 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성공하자 우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면 오늘까지 오기까지 너무나도 쉽지 않았습니다. 2009년 국경 60주년 열병식에서 이 대국의 무기는 위장 전투복으로 단장한 채 위풍당당하게 초남문을 지나 전 세계에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료영재는 전쟁 시절에 태어났고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고 어머니는 로섬과 잡일로 번 적은 수입으로 집을 지탱했습니다. 당시 료영재는 두 가지를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는 굶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생님이 학비를 재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렵게 얻은 공부 기회를 각별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할 때 그는 할빈 군사 공종학원에 추천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료영재는 우주비행과학공업 사무에 배치받아 나라를 위해 모기를 만드는 비행미사일 연구료정에 올랐습니다. 기술 골간으로서 그는 우리나라 첫 세대 공대함 미사일의 종반 개발 과정에 참여했으며 이는 그의 비핵미사일 연구 생애의 첫 번째 리정표입니다. 올해 83세의 류영재는 여전히 전 세계 비핵미사일 기술 발전을 면밀히 조시하고 있습니다. 당면의 복잡타단한 국제정세 직면에 류영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국방력의 뒷받침과 경제 토대가 있어서 중국인으로서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류영재는 애국심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총화했습니다. 나라는 크고 가정은 작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가정이 있고 나라가 강해야 가정이 부유해집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해야 합니다. 군대가 약하면 나라가 없고 나라가 약하면 가정이 없습니다. 군대를 장대시켜 나라와 가정을 보유해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대 함께 가는 길에.

0: 숫자인 증국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1: 증국번은 청나라의 말기의 정치가 학자로서 자는 백함이며 호는 척종이다. 시호는 문종으로서 태평천국 농민봉기를 진압하면서 정치 무대에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양무운동 추진자이며 또한 성리학자이고 문장가로 유명하다. 호남성 상향현의 부유한 농가에서 태어난 그는 1833년 향시에 합격했고 이후 진사시험이 급제해서 한림원에 보임됐는데 그는 수도에서만 13년 이상 근무했다. 이 시기 정호, 정의, 주의 같은 송대 철학자들의 저작을 읽기도 했고 유교 경전 해석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1850년 태평천국 군대가 진격해오자 증국번은 황제로부터 호남을 방위하라는 명령을 받고 장강 수군을 조직해서 태평천국에 대한 진압을 주도했다. 1860년 양강 총독에 임명된 증국번은 장강 요익에서 태평천국 군대 터불에 주력했다. 증국번은 농민 봉기를 진압하면서 두각을 나타낸 후 세력을 확장하는 한편 양무 운동을 적극 추진했다. 그는 군수공업인 안경군기소를 세웠는데 이는 중국 양무 운동의 시작으로 됐다. 그 후로 증국번은 미국의 기계를 사들여 상해의 병기, 선박을 주로 제조하는 강남 제조청구, 금융기기구, 복주 선정국을 세웠다. 이 군수공장은 근대 공장이 중국에 설립하는 출발점으로 되었다. 증국번은 서양을 알기 위해서는 언어 습득이 중요하다고 인식해서 동문관을 설치했고 유학생들을 외국에 파견했다. 증국번 등이 추진한 양무운동은 소방세계로 향하는 창구로 됐고 소방의 선진적인 문화를 섭취해서 자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추진한 대담한 탐구로 됐으며 중국 자본주의 산생과 발전을 자극했다. 증국번은 청나라가 성시로부터 몰락하는 과도 시기에 정치, 군사, 문화,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영향을 미친 인물로 또한 후세의 쟁론의 대상으로 된 인물로 됐다. 저서로 중문 전공 전집, 중문 전공 수서 일기 등이 있다.
0: 네, 끝곡으로 부부 아리랑을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전용이었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천단을 참관했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환영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0: 국제사회가 중미 원수회담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1: 보도요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5월 14일 오전 습근평 국가주석이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14일 오전 습근평 주석은 인민대회당 동문박 광장에서 아메리카 합중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나라 국빈 방문을 환영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서기처서기이며 중앙판공청 주임인 채기,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중앙외사사업위원회 판공실 주임인 왕이,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하립봉 등이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미국 주중대사, 국무장관, 재무장관, 국방장관, 무역대표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수행했습니다. 군악대가 미중 양국 국가를 연주하고 21발의 레포가 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습근평 주석과 함께 중국인민해방군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양국 원수는 사열대에 올라 의장대 분열식을 참관했습니다. 이어 군악대가 행진 취주 공연을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습근평 주석의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환영식 후 습근평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현재 100년 변국이 가속화되고 국제정세의 변화와 혼란이 교착하는 상황에서 중미 양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을 넘어 대국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며 함께 글로벌 도전에 손잡고 대응해 세계에 더 많은 안정성을 주입하며 양국인민의 복지와 인류의 미래 운명을 염두에 두고 양국관계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는가는 역사의 질문이자 세계의 질문, 인민의 질문이며 이는 또한 대국 지도자들이 함께 써내려가야 할 시대의 답안지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중미관계라는 거선의 항로를 잘 잡고 키를 잘 돌려 2026년이 중미관계에서 계승과 발전의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해로 되도록 할 것입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은 중미관계의 안정적이고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진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중미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관계 구축을 중미관계의 새로운 위치로 삼는 데 동의하며 이는 향후 3년 나아가 더 오랜 기간 중미관계 전략적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양국인민과 국제사회의 환영을 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은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적극적인 안정이어야 하고 절제된 경쟁을 하는 양성적인 안정이어야 하며 의견 차이를 통제할 수 있는 상시적인 안정이어야 하고 평화가 기대되는 지속적인 안정이어야 합니다. 중미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관계는 구호가 아니라 서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미 경제무역관계의 본질은 호혜상생이라면서 의견 차이와 마찰에 직면했을 때 평등한 협상이 유일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제 양국 경제무역팀은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나는 양국인민과 세계의 좋은 소식입니다. 상방은 반드시 현재 어렵게 얻은 좋은 추세를 잘 지켜야 합니다. 중국의 개방은 점점 더 확대될 것이고 미국 기업들은 중국의 개혁개방에 깊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호혜협력 강화를 환영합니다. 습근평 주석은 양측이 달성한 중요한 합의를 이행하고 정치 외교와 양국 군대의 소통 채널을 더욱 잘 활용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한편 경제무역, 보건, 농업, 관광, 인문, 법집행 등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잘 처리하면 양국 관계가 전반적으로 안정될 수 있지만 잘못 처리하면 두 나라가 부딪히고 심지어 충돌을 일으켜 전체 중미 관계를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만 독립과 대만 해협의 평화는 물과 불처럼 양립할 수 없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수호는 중미 양측의 최대 공약수로서 미국은 대만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각별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국빈 방문하게 돼 매우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중 관계는 아주 좋습니다. 나와 습근평 주석은 역사적으로 미중 원수 간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좋은 관계를 구축했으며 우호적인 소통을 유지하면서 많은 중요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위대한 지도자이고 중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나는 습근평 주석과 중국인민을 매우 존중합니다. 오늘의 회담은 세계가 주목하는 중요한 회담입니다. 나는 습근평 주석과 함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쟁의를 적절히 해결해 사상 최고의 미중 관계를 열고 두 나라의 더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대한 나라입니다. 미중 협력은 두 나라와 세계를 위해 많은 큰 일과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미국 공산계의 걸출한 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중국을 존중하고 중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도록 적극적으로 격려할 것입니다. 양국 원수는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위기, 조선반도 등 주요 국제 및 지역 문제와 관련해 의사를 나누었습니다. 양국 원수는 올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지도자 비공식 회의와 20개국 그룹 정상회의를 잘 개최하기 위해 상호 지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회담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습근평 주석에게 수행 기업인들을 차례로 소개했습니다. 채기 왕이, 하립봉이 회담에 참가했습니다.
1: 5월 14일 습근평 국가수석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전단을 참관했습니다. 초여름을 맞은 전단에는 적백나무가 푸르고 시원한 바람이 옷깃을 스쳤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기념전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습근평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넓게 트인 기념전 광장에서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기념전은 기세가 웅장하고 겹초마와 유리빛이 독 빛났습니다. 두 나라 원수는 계단을 올라 기념전으로 들어가 맞춤목과 두공이 정밀하게 맞물리고 천문 력법과 전각 구조가 완벽하게 융합된 건축 특징을 함께 감상하면서 그 속에 담겨진 만물이 조화를 이루고 하늘에 순응하는 리념을 느껴보았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2017년 우리는 북경 중축선을 따라 자금성을 참관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방문한 전단은 고궁과 동일한 역사를 자랑하며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중국인의 우주관과 초시의 추락을 보여줍니다. 중국 고대 집권자들은 천단에서 제사 대전을 열어 국태민안과 풍조우순을

0: 기원했습니다. 이는 백성이 국가의 기본이고 근본이 튼튼하고 나라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중국의 전통 사상을 보여줍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화문명의 민본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시종 일관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근본 취지를 고수함으로써 인민의 확고한 지지와 신심 어린 옹호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의 자금선 방문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말했습니다. 천단은 60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웅장하게 우뚝 솟아 중국의 정교한 고대 건축예술과 방대하고 심오한 전통문화를 보여주어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미중 양국은 모두 위대한 국가이고 양국이면 모두 위대하고 지혜롭습니다. 양국은 상호 리해를 심화하고 인민 간의 진실을 중진해야 합니다. 채기, 왕이, 윤력 등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습근평 국가주석이 5월 14일 저녁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연회를 마련해 중국을 방문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했습니다. 인민대회당 금빛 대청의 화려한 등불 아래에서 양국 원수는 선후의 축사를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올해는 중국 15차 5개년 전망계획이 시작되는 해로서 14억이 넘는 중국인민은 5천여 년 중화문명의 두터운 기반에 립각해 고품질 발전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0: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올해는 중미 양국 인민은 모두 위대한 인민이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병행하면서 어긋나지 않고 서로를 성취시키며 세계 복지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55년 전 중미 양국은 탁구 외교를 전개해 20여 년간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의 대문을 열었다면서 이는 당대 국제관계사의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후 중미 양국은 수많은 개방협력의 이야기로 친선의 미담을 끊임없이 써내려갔습니다. 새로운 정치하에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수차 회담을 진행하고 통화하면서 중미 관계가 총적인 안정을 유지하도록 조진했습니다. 우리는 중미 관계는 당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쌍무관계로서 이를 잘 수호해야 하지 절대 망쳐서는 안 된다는데 한결같이 동의했습니다. 양국은 협력하면 상생이고 다투면 모두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적수가 아닌 동반자로 돼야 합니다. 우리는 중미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관계를 구축해 중미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해 세계에 더 많은 평화, 번영, 진보를 가져다 줄 때 대해 동의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미 관계의 발전 역사를 돌아보면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상생을 실현할 수 있는가는 쌍무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미 관계는 양국 17억이 넘는 인민의 복지와 관계되고 세계 82억 인민의 리익과 관계됩니다. 중미 양국은 함께 역사의 중임을 짊어지고 중미 관계라는 이 거선이 정확한 항로를 따라 안정적으로 나아가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 기간 습근평 주석의 열정적인 환대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아름다운 하루였고 이번 방문은 중요한 방문으로서 쌍방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진행했다고 표했습니다. 미국 인민과 중국 인민은 서로 관심하고 존중하며 양국 친선은 요구합니다. 미중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쌍무관계로 양국은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를 위해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해야 합니다. 리강, 제기, 왕리, 하리뽕 등이 연회에 참석했습니다.
1: 중국인민은행이 14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4월 말 우리나라의 사회융자 규모 잔액이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했습니다. 금융총량은 합리적으로 증가하여 실물 경제에 대한 지원 강도가 안정적입니다. 4월 말 광의 화폐 잔액은 353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했습니다. 사회융자 규모 잔액은 456조 8,9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과 총가격 수준의 예상 목표와 일치합니다. 남계대하 전리휘 금융학 교수는 사회용자와 M2의 성장률이 명목 경제 성장률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것은 현재 사회용자 조건이 완비화된 상태이며 실물 경제에 효과적인 자금 조달 수요가 충분히 충족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4월 말 인민폐 대출 잔액은 280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습니다. 대출 규모는 합리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신용 구조는 지속적으로 최적화되었습니다.
0: 중국 물류구매연합회가 14일 4월 중국 전자상거래 물류지수가 110.6포인트로 전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고 물류업계 운영 효율성과 봉사체감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4월 택배기업의 운영은 안정세를 유지했고 공급 측면의 여러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됐습니다. 기업의 배송 효율성, 봉사 품질, 인력 운영 여건이 한층 더 향상됐습니다. 4월 전자상거래 물류 총처리량과 농촌 물류 처리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약 20%, 25% 증가했습니다. 중국 물류정보센터 류황 소장은 전자상거래 소비시장에서 환절기 의류, 실외 스포츠 용품 등 품목의 수요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각 지역의 제철 농산물은 라이브 방송 플러스 직송 방식으로 계속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소비재 할인 교체 정책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내면서 스마트 가전 등 업그레이드 상품이 시장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급 측면의 여러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된 것은 업계의 운영 효율성과 봉사 경험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0: 우황 소장은 조사 결과 전자상거래 물류업계는 일상적인 배송 소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봉사의 최적화와 시설의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제철 채소 운송을 위해 여러 택배 기업이 포장과 운송 방안을 최적화하고 전용 라인을 개설해 신선한 상태로 제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전자상거래 물류 네트워크는 효율적인 운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월 전자상거래 물류 지수는 안정 속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 고가 식량 물자 비축국이 14일 2026년 여름 량곡 성수기 구매 작업이 곧 시작된다면서 현재 각 지역의 준비가 완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겨울밀 구매량은 약 1억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가식량물자비축국 식량비축사 라수전 사장에 따르면 여름 량곡 성수기 구매는 5월 하순부터 시작해 9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조사 결과 올해 여름 량곡 수확 시기는 작년보다 약 일주일 늦어졌습니다. 호북 사천 등 지역에서는 여름 량곡이 초라되고 있습니다. 라수전 사장은 초기 분석 결과 밀 성수기 인수량은 약 1억 톤으로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며 전년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주 산지의 밀 평균 인수 가격은 한 근당 1.25원으로 정부가 발표한 최저 소매 가격 1.19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 량곡 인수에 전력을 다해 농민이 농사를 지어도 팔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량곡 가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각 지역에서 여름 량곡 인수를 위해 1억 1천만 톤 규모의 창고 용량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농민들의 판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입니다. 시장 관측을 강화하고

0: 운영을 보장할 것입니다.
1: 공무원 보도판 공실이 14일 새 노정에서의 분투자 종료의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택배 종사자 대표 5명이 청춘은 산과 바다를 잇고 배달은 온 가정을 연결한다를 주제로 종료의 기자들과 만나 소통하며 택배 농촌 진입, 과학기술을 통한 역량 강화, 우편과 관광의 융합, 지역균형 발전 등 분야에서의 기층 실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새로운 취업계층의 전형적인 대표인 이들은 택배 종사자들이 발걸음으로 골목길을 누비고 땀방울로 온기를 전하며 디지털 기술을 통해 택배 업종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 혁신을 이끌어내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0: 국제사회는 종미 원수회담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국 인사들은 이번 회담이 역사적 의미를 지니며 세계에 적극적이고 공정적인 신호를 보냈다고 표했습니다. 미국 동아시아 문제 연구학자이며 표리 디킨슨 대학 초빙 교수인 제시 게이츠는 종미가 서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두 나라에 혜택을 주고 세계에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회담에서 다시 한번 종미 관계를 큰 배에 비유하면서 우리는 손잡고 힘을 모아 함께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종미 양국이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오스트랄리아 시민당 전국의장인 로버트 베어거는 습근평 주석이 회담에서 언급한 내용은 의미가 깊고 인상이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원대한 안목을 갖고 협력을 위주로 하고 경쟁은 적절하게 하며 분쟁은 통제 가능하게 하고 평화는 기대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통해 중미 관계의 새로운 위치를 제시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목소리입니다. 각국 인사들은 중미 관계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쌍무 관계 중의 하나라면서 양국이 호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세계에 아주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왕립 동서전략연구소 이수 소장은 세계 1, 2위 경제대국인 중미 양국이 모두 경제 번영을 중요한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양국 원수회담의 핵심 내용은 중미가 호혜 상생을 추구함으로써 세계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기로 합의한 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질 상업 지도자 기구 중국 지역 최고 경영자 호세 리카루도는 세계 각국 정부와 민간 부분이 모두 이번 회담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과 미국이 세계 경제 질서와 글로벌 관리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세계 안정과 상업 신뢰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미 두 대국이 협력, 공존, 신념, 신뢰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세계에 큰 고무로 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리구코 김홍아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 콜롬비아 대학 제프리 삭스 교수가 미중 협력은 실제적인 상생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 교수가 최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1981년 처음 중국을 방문한 이후 지금까지 거의 매년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의 변화와 발전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개혁개방 40여 년간 중국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고 전례 없는 역사적 성과를 이뤘으며 인류 발전 사이에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각각 세계에서 가장 큰 발전 도상국과 가장 큰 발달국이고 중미 관계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쌍무 관계입니다. 삭스 교수는 미중 협력이 실질적인 상생의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미중 협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협력은 상호 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동시에 경제 협력은 여전히 량적 협력의 중요한 착안점입니다. 삭스 교수는 중국은 개혁 개방을 통해 서방 발달국들이 수백 년 지나온 노정을 단축해 반세기도 안 되는 시간에 빈곤으로부터 번영과 부강으로의 역사

0: 적인 조난을 이뤄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수억 인구의 빈곤 해탈을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이민을 점차 부유해지게 하고 글로벌 혁신의 최전선에 서게 했습니다. 삭수 교수는 중국의 친환경 분야의 혁신성과 특히는 전기차와 제로탄소 에너지 등은 글로벌 지속 가능한 발전에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중국의 15차 5기는 전망 계획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삭수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미래에 대한 아주 명확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삭수 교수는 중국은 첨단 기술로 인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품질 발전은 건강, 교육, 생태환경, 사회 포용성, 문화, 정체성 등 여러 방면의 향상을 막랍니다. 그는 이런 올바른 발전 경로라고 생각한다며 중국 이민의 복지를 계속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지역에도 혜택을 주어 진정한 협력과 상생을 실현하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이 인류에게 미치는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삭수 교수는 인간의 복지 개선 능력이 이처럼 강력했던 적은 없다며 기술은 진정으로 인류의 복지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삭수 교수는 딥시크 등 오픈소스 대규모 모델을 포함하여 인공지능 분야의 최첨단 성과를 자주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중국 기술의 발전 속도는 놀랄 정도입니다. 올해 3월 한 다국어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를 위해 멋진 가이드를 해주었습니다. 삭수 교수는 심수를 자주 방문하는데 때로는 몇 달만 지나도 중대한 전문 기술 돌파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삭수 교수는 또한 콜롬비아 대학 지속가능발전센터 소장과 유엔 지속가능발전 솔루션 네트워크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삭수 교수는 현재 전 세계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구온난화 추세가 뚜렷하고 해양순환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친환경기술로의 전환을 다그치고 에너지 시스템의 탈탄소화를 추진하며 토지 이용 방식을 최적화하고 산림 파괴를 중단하며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고 지표 식생과 토양의 탄소 흡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삭수 교수는 이 분야에서 중국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중국은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 세계 선두에 서 있으며 다른 나라들과 친환경 저탄소 전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공유하여 실제 행동으로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삭수 교수는 현재 세계 경제는 심각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유엔 헌장 정신을 되살리고 국제법의 궤도로 돌아가 집단 안보 실현을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제로섬 사고가 여전히 부스러기처럼 남아있는데 이러한 잘못된 사고방식은 국가 간의 생존을 위해 제한된 자원을 경쟁할 것을 주장하지만 현대 경제의 운영 논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국가는 당연히 중국의 부상을 자신의 손실로 간주하려 하는데 이는 큰 개념적 오류입니다. 모두가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갈등과 제로섬 사고가 아닌 평화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삭수 교수는 중국이 제안한 네 가지 글로벌 창의는 국제사회가 제로섬 사고를 초월할 수 있는 유익한 경로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콜롬비아 대학 제프리 삭수 교수가 미중 협력은 실제적인 상생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호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2: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2: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2: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2: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3: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청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최열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초단위 처리 시대에 접어든 신강 6가지 의료보험 결제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유럽 정치의 파편화 경향을 드러낸 영국 지방선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름다운 세계를 함께 가꾸어 가자. 2022년 1월 17일. 이 글은 습근평이 2022년 세계 경제 포럼 화상 회의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은 신용이 있어야 하고 행동은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직접 실천해온 중국은 이미 120여 개 나라와 국제기구에 20억 도스가 넘는 백신을 제공하였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에 6억 도스의 무상 원조 백신을 포함한 총 10억 도스에 달하는 백신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며 또 아시안 국가에 1억 5천만 도스에 달하는 백신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둘째, 각종 위험을 해소하여 세계 경제의 안정적인 회복을 촉진해야 합니다. 세계 경제는 바닥세를 벗어나고 있는 반면 수많은 제약 요소에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산업 사슬 및 공급 사슬이 혼란에 빠지고 대중 상품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으며 에너지 공급이 딸린 등 위험이 서로 겹쳐지면서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저인플레 환경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복합형 인플레 위험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약 주요 경제체들이 통화 정책에서 급정거를 하거나 급회전을 할 경우 부정적인 루출 효과가 발생하여 세계의 경제 및 금융 안정에 심각한 도전을 가져다 줄 것이며 광범한 개발 도상국들이 그 영향을 가장 먼저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상시화 방역 환경에서 새로운 경제 성장 원동력, 새로운 사회 생활 패턴, 새로운 인적 왕대 경로를 모색하여 경유의 무역의 원활화를 추진하고 산업 사슬과 공급 사슬의 안전성과 원활성을 보장함으로써 세계 경제가 안정적으로 실속 있게 회복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경제 글로벌화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큰 강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과정에서 역류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그 어떤 역류도 도도히 흐르는 강물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동력은 우리를 전진하게 하고 장애는 우리를 강대해지게 합니다. 비록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경제 글로벌화의 방향은 개변된 적이 없었고 개변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세계 각국은 진정한 다각주의를 견지하며 장벽을 쌓을 것이 아니라 장벽을 허물고 단절할 것이 아니라 개방을 실시하고 탈동조화할 것이 아니라 서로 융합하여 개방형 세계 경제의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공평과 정의를 이념으로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의 변혁을 선도하고 세계 무역기구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수호하며 충분한 협상을 토대로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등이 각 측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효과적인 규칙을 정해주고 과학기술 혁신에 개방적이고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주며 경제 글로벌화가 보다 개방적, 포용적, 광익적, 균형적, 상생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함으로써 세계 경제를 최대한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현재 세계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세로 돌아서게 하려면 반드시 거시적 정책의 조정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 우리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주요 경제체들은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체계 관념을 강화하며 정책 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강화하고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목표, 강도, 템포를 잘 조절하여 세계 경제가 또다시 바닥을 치지 않도록 가여야 합니다. 주요 선진국은 책임적인 경제 정책을 실행하고 정책의 루출 효과를 잘 통제하여 개발 도상국에 심각한 충격을 가져다 주지 않도록 가여야 합니다. 국제경제금융기구는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여 국제적 공감대를 넓히고 정책적 협동을 강화하며 시스템적 위험을 방비해야 합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0: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초단위 처리 시대에 접어든 신강 6가지 의료보험 결제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안면인식 결제는 신강의 주요 의료보험 결제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신강유골자치구 의료보장국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신강에서는 안면인식 결제가 의료와 약국기관 4,102곳에서 도입되었고 안면인식 단말기를 통한 결제는 2,291만

0: 4,300건에 달했으며 결제 금액은 400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신강 지역은 진료 시 결제 대기 시간 문제, 불필요한 이동, 복잡한 절차 등 불편한 애로사항에 비추어 자치구 차원의 한 번에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하기 개혁 요구에 따라 의료보험 간편결제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면인식 결제, 원코드 결제, 모바일 결제, 신용결제 등 4가지 결제 방식을 기반으로 결제봉사를 혁신적으로 확대하여 총 6가지 유형의 의료보험 결제 통합봉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데이터의 이동으로 대중의 불편 최소화를 실현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다양한 경우에서 신분증 없이 결제가 가능한 안면인식 결제는 카드 없이 안면인식만으로 즉시 결제 완료를 실현했고 전 과정이 단 3초면 완료됩니다. 원코드 결제는 의료보험 보상, 개인 계좌 결제, 본인 부담금 결제 간의 장벽을 허물어 한 번의 스캔으로 일괄 정산이 이루어지며 처리 시간이 15초 이내로 단축되었습니다. 모바일 결제는 휴대폰 앱 등을 통해 진료 예약, 비용 납부 등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손 끝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용 결제는 은행의 신용 한도를 기반으로 먼저 진료 받고 나중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현재 하미시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또한 혈육 결제는 가족 혈육 계정을 통해 가족의 진료비를 대신 신청하고 처리를 정산할 수 있으며 공동부담 결제는 의료보험 개인 계좌 자금으로 공동부담 구성원의 진료와 의약품 구매 비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간편결제는 효과가 뚜렷하여 처리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즉시 처리가 가능해졌으며 실질적으로 대중들이 부담을 덜어주고 효율을 높였습니다. 신강유골자치구 의료보장국 관계자는 앞으로 신강은 의료보험 간편결제 모델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이를 기층까지 확대하며 로인 친환경 봉사를 한층 더 개선하여 대중들이 의료보험 계획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온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추적.
1: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유럽 정치의 파편화 경향을 드러낸 영국 지방선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최근 열린 영국 지방선거에서 영국 스타머 수상이 이끄는 집권당 노동당이 큰 타격을 받아 잉글랜드 지역에서 여천석 중 처녀석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야당인 보수당 역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분석가들은 영국 유권자들이 노동당과 보수당이라는 양대 전통 정당의 집권 리념과 성과에 대해 실망감이 커지면서 신흥 정치 세력 쪽으로 지지를 돌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의 정치적 분열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여러 유럽 국가들의 정치적 흐름을 축소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극우 성향의 영국 개혁당이 전례 없는 돌파를 보이며 1400개 이상의 지방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자유민주당과 녹색당도 두드러진 성적을 거두었으며 웨일즈와 스코틀랜드에서는 민족주의 정당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혁당의 나이젤 페라지 대표는 8일 영국 일부 지역의 득표 구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 잉글랜드 지역의 136개 지방의회 가운데 노동당은 약 1500석의 지방의석을 잃었고 약 40개 지방의회에서 단순 과반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선덜랜드 같은 전통적인 강세 지역도 무너졌습니다. 보수당은 506개 지방의석을 잃었고 뉴캐슬 언더라인 등 전통적 우세 지역 의회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했습니다. 반면 개혁당, 녹색당 등 정당은 다수의 의석을 획득하며 여러 지방 의회를 점령했습니다. 개혁당 등 당파로 표심이 쏠린 배경에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맨체스터 대학의 이언 스콧 교수는 많은 유권자들이 노동당과 보수당의 정책이 유사하고 스캔들에 휩싸여 있으며 정치 현실에 둔감하고 능동적으로 의제를 설정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분석에 따르면 원래 노동자 계급이 주를 이루던 노동당 지지자들이 생활비 상승 등 요인으로 불만을 품고 개혁당에 투표하여 노동당에 대한 항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민 정책도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노동당과 보수당은 집권 기간 불법 이민 통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개혁당은 급진적인 입장을 통해 유권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예를 들어 파라치는 2025년에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5년 내에 60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송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개혁당이 가장 많은 지방 의석을 얻었지만 노동당은 여전히 가장 많은 지역 의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지방의회는 어떤 정당도 절대 다수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견에 따르면 개혁당은 비록 파죽지세지만 전통적인 거대 정당의 지역 민의 기반을 완전히 흔들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스타머는 9일 선거 결과가 엄중하고 괴롭지만 떠나면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들어 스타머는 고인이 된 미국 부호 엡스타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델슨을 미국 주재 대사로 임명하면서 두 차례 사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노동당이 참패하면서 스타머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에 따르면 수십 명의 노동당 하원 의원이 스타머에게 사임하거나 퇴임 일정을 확정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또 다른 노동당 의원은 스타머가 자발적으로 권력을 이양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노동당 하원 의원의 지지를 얻어 당 대표 선거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스타머의 수상과 노동당 대표직에 도전할 강력한 경쟁자는 없습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맨체스터 시장 앤디 버넘은 충분한 당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 전 내각 대신은 현재 하원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제한됩니다. 보건 대신 웨스 스트리팅과 전 부수상 안젤라 레이너도 일정한 지지를 얻었지만 두 사람은 아직 관련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다음 대선의 풍향계가 될수 있을지에 대해 분석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영국 스카이뉴스 채널은 지방선거 투표를 대선 투표로 환산하면 개혁당이 하원 제1당이 될 것이지만 얻은 의석이 절대 다수에 도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예측이 실현된다면 영국 정치권은 오랫동안 노동당과 보수당이 주도해온 국면이 깨질 것입니다. 또 다른 분석에 따르면 지방선거와 대선의 투표 결과를 단순히 동일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합니다. 버밍엄 대학 존 브라이슨 교수는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와 대선에서의 투표 성향에 종종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다음 대선까지 아직 수년이 남아 있어 이후의 상황 전개와 변화에는 여전히 큰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분석가들은 영국의 두 주요 전통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이는 2024년 유럽의회 선거 이후 유럽 정치의 극단화와 파편화 추세를 한층 더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는 유럽 대국의 주류 정당들이 집단적으로 통치 위기에 빠진 축소판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한때 사회 안정기로 여겨졌던 중좌, 중우 주류 정당 진영의 지지율이 이제 역사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독일에서는 극우 성향의 독일 선택당이 동부 지역에서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앞서고 있어 전통 정당들이 점점 더 분열되고 내각을 구성하기 어려운 의회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극우 국민연맹은 민생 의제에 대한 서사를 강화하여 주녀당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상보 웹사이트에 발표된 글에 따르면 영국은 유럽 정치의 대세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영국처럼 실용적이고 리성적인 나라들조차 정치적 극단화의 물결에 휘말린 것은 많은 민중들이 건재파에 대해 극도로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문가와 언론은 이 현상의 주요 원인을 두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첫째, 경제 침체는 사람들의 인내심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높은 통화 팽창과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진통이 겹치면서 중저소득 유권자들은 주류 정당의 정책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고 비전통적 정치 세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류 정당이 이민, 안보 등 의제에서 회피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극우 정치 세력이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극우 포퓰리즘 정당은 유권자들의 이러한 주제에 대한 불만을 증폭시켜 스스로를 건재파의 도전자나 자국 권리의 수호자 등으로 만들어 표를 얻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은 유럽 정치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여러 나라 정치권의 파편화된 상황이 내각 구성의 난이도를 크게 높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통치 효율성도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집권이 약해 민생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고 민생 어려움이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4: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4: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4: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4: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4: 물 자원을 아껴 물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1: 노래 한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Radio 이 세상 점검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구멍 속에 먹음직스러운 빵과 고기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홀쭉한 배를 비집고 들어간 여우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나씩 또 하나씩 개눈 감추듯 먹어치웠습니다. 배가 불러왔습니다. 든든했습니다. 이제 나갈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들어올 때 통과했던 그 구멍을 빵빵해진 배 때문에 마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발부둥 쳤습니다. 온 힘을 다해 밀어봤지만 좁은 구멍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지나가던 다른 여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이라고. 처음 들어올 때처럼 배가 홀쭉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네, 만족할 줄 모르고 욕심을 부리면 결국 그 욕심이 나를 가둡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네,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시간에는 하동 사후의 뜻풀이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어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하여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덕분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국가 경제 사회 발전 교획의 제도 체계를 완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특별규획과 지역규획은 특정 분야와 특정 지역에서 국가발전규획의 실제적 실행을 뒷받침하는 데 착안하여 규획 내용을 심층적으로 실속 있게 편성하고 규획의 목적성과 실행 가능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규획 편성 절차를 엄격히 이행하고 사전 연구의 폭과 깊이를 확정하며 조문가의 공공결책 참여 제도를 완비하고 각 방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절차적 규범성을 통해 규획의 질을 보장해야 합니다. 규획 실시에 대한 전주기 관리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전 과정의 규획 실시 추진 기재를 구축하여 규획의 엄숙성과 권위를 수호해야 합니다. 실행 추진 기재를 완비해야 합니다. 각 지역과 각 부문은 실행 가능하고 평가 가능하며 곡과 가능한 목표 임무의 실시 배치를 제정하여 규제성 지표와 공공서비스, 생태환경보호, 안전보장 등 분야의 임무에 대해 책임의 분담 실행을 강화해야 하며 예상지표와 산업발전, 구조조정 등 분야의 임무에 대해 량완 정책환경, 제재환경, 법치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감시평가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규획 실시 상황에 대한 동족 감시 측정을 진행하여 감시 측정 결과를 규획 실시의 강화 및 개선을 위한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규획 실시 상황에 대한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국가발전 규획 실시 상황을 조항 및 공무원의 제때 정시 보고하며 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재청해야 합니다. 평가를 거쳐 확실히 규획을 조정하거나 소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엄격히 심사 비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감독 고과 기재를 완비해야 합니다. 규획 실시 상황을 고과 평가 체계에 포함시키고 인민대표대회의 감독, 심계감독, 사회감독을 받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감독 고과를 통해 규획의 목표 임무가 실제적으로 실행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규획의 편성 및 실시에 대한 법치 보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종 법에 따라 규획을 편성하고 실시하여 국가 경제 사회 발전 규획의 제도 체계를 완비할 때 대한 당정의 규정 요구와 효과적인 실천 경험과 방법을 법률 형식으로 고착화시키고 국가 발전 규획법의 입법 사업 행정을 서둘러 추진함으로써 국가 발전 규획이 전략적 방향 선도 역할을 도잘 발휘하도록 법치로 선도하고 보장해야 하며 제도적 우월성을 국정 운영의 효과성으로 도잘 조난시켜야 합니다. 계속하여 재정세무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소 통과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에서는 재정세무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예산 제도를 완비할 때 대하여 중요한 토치를 했고 명확한 요구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참답게 학습하고 터득하며 재정세무체제 개혁의 중요한 의의를 깊이 있게 인식하고 새로운 개혁을 계획 추진하는 원칙과 요구를 종합히 파악하여 재반 개혁 임무의 실시를 착실하게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위대한 로종에서 재정세무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중요한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시기와 향후 한 시기 동안은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풍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관건적 시기입니다. 과학적인 재정 세무 체제는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고 시장 통일을 수호하며 사회 공평을 촉진하고 국가의 장기적 안정을 실현하는 제도적 보상입니다. 따라서 재정 세무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고품질 발전을 통해 중국식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한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재정 세무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절박한 수요입니다. 고품질 발전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최우선 과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인당 국내 총 생산이 이미 만 달러를 초과했고 요소 주도형 성장에서 혁신 주도형 성장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어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고 위험을 방지하는 임무가 막중합니다. 재정 세무 체제는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초 제도이며 재정 정책은 고시 조정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반드시 우리나라 주요 사회 모순의 변화에 부응하여 고품질 발전에 유리한 재정 세무 체제 기제를 서둘러 보완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의 구축과 고품질 발전의 추진에서 직면한 두드러진 문제를 혁파함으로써 다양한 경영 주체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발전 동력과 새로운 발전 우위를 조성하며 14억이 넘는 인구의 현대화 수준에 어울리는 사회적 부와 물질적 기반을 창출해야 합니다. 재정세무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의뢰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더 큰 용기와 더 강력한 조치를 통해 보다 심층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재정은 국정운영의 기반이자 중요한 지조이며 재정세무체제는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반드시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요구에 맞춰 기반을 다지고 우위를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고 취약점을 보강하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시장의 구축 및 거시경제거버넌스체계의 완비를 둘러싸고 조세제도와 재정체제를 서둘러 보완하며 기타 개혁과의 협동 및 협조를 강화하고 현대 예산 관리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행하여 우리나라의 제도적 우월성을 국정 운영의 효과성으로 보다 잘 전환시켜야 합니다. 재정 세무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객관적 요구입니다.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세무 분야를 포함한 각 방면의 체제 및 기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농 지역 간 발전 격차 및 소득 분배 격차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지고 1인당 자원 보유량이 적어 생태 환경 수용력이 비교적 큰 압력을 받고 있으며 발전의 외부 환경이 날로 준엄해지고 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시간에는 연변지옥이 15차 옥에는 전망 계획에 웅대한 청사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생생한 실전을 주목해봅니다. 장백산 키슬기에 푸르른 생기가 넘치는 늪봄. 길림성 안도현 성문진 룡흥천의 특색산업 기진에는 열동의 온실이 가지런히 줄지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따뜻하고 촉촉한 기운과 함께 꽃향기, 흙냠이 코끝을 스칩니다. 온실 안에는 연두빛 체리 묘목들이 가지와 잎을 뽑고 있으며 일부 산인생 묘목기지에는 연백색의 작은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파란 열매 몇 알이 살며시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한때 체리가 자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졌던 동복의 이 현역은 이제 가지마다 맺힌 결실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길림성 안도현은 북위 42도에 위치하여 세계적으로 공인된 황금 재배 지대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길고 추운 겨울 탓에 체리가 이곳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시험 재배를 시작했는데 사실 마음속으로 걱정도 많았습니다. 안도현 실적평가봉사센터 감찰1과 과장 진옹량은 룡흥촌 룡흥괄야채 채집원에 쪼그려 앉아 어린 잎을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보니 이 산인생 묘목들의 성장세가 매우 좋습니다. 이미 열매가 맺힌 나무가 많아 올해 255kg의 수확이 예상되며 내년이면 본격적인 수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품종을 잘 선택하고 기술이 뒷받침된다면 우리 동북의 흙토지에서도 얼마든지 훌륭한 체리를 재배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네, 안도현 실적평가봉사센터에서 추진하는 이 특색산업기지는 총 200여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현재 온실 10동을 세우고 체리 묘모 2,500여 그루를 심은 상태입니다. 기지는 단순히 품질 좋은 열매를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먼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맺힌 4년생 묘목 외에도 온실 안에는 2천여 그루의 1년생 묘목이 자라고 있습니다. 진옹량은 이 어린 묘목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구상이 있습니다. 3년 동안 포트 재배로 키워 직접 판매할 계획입니다. 도시 사람들이 체리나무를 집으로 가져가 꽃도 감상하고 열매도 맛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지는 단순한 과일 재배에서 벗어나 나무 판매까지 확장하여 제품 형태가 더 풍부해질 것입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룡흥촌 특색산업기지는 체리 외에도 블루베리, 딸기, 오이 등을 다양하게 재배하여 재배와 채집 체험이 하나로 어우러진 발전 모델을 형성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5일절 기간

기지의 체리 체지본이 본격적으로 개방되어 관광객들이 장백산 기슭에서 맺힌 체리의 달콤함을 맛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산업진흥의 최종 귀착점은 언제나 대중의 주머니를 불리는 데 있습니다. 체지본은 건설 초기부터 주변 마을 천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했습니다. 물주기, 시비, 가지치기 등 농사일에 익숙한 천민들은 집 앞에서 숙련된 일솜씨로 돈을 벌 수 있게 됐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기지는 이미 루게로 100여 명의 취업과 소득 증대를 이끌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농한기에 할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온실에서 일을 도와주며 돈도 벌고 집안일도 돌볼 수 있어서 정말 일석이조입니다. 일손을 돕던 한 마을 천민이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지마다 묵직하게 매달린 황금 열매는 안도현 특색 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세기를 열어주었으며 향천진흥의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네, 최근 길림성 용정시 덕신향 성문촌의 산중턱 옥수수밭에서 세 대의 사렬 무경운 파종기가 경사면을 오가면서 부지런히 옥수수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무경운 파종기는 땅 갈기, 비료 주기, 파종, 복토, 진압 등 여러 절차를 한꺼번에 해낼 수 있습니다. 여느 옥수수 밭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밭 끄트머리에 종자와 비료 포대를 가득 실은 뜨락도로 대신에 다기능 비료 보충기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파종기 적재함의 비료가 동이나면 비료 보충기 옆에 와서 비료를 실어 가는데 비료 보충기의 수송관을 통해 비료가 연속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네, 밭을 도금 맡아 붙이는 촌민들에 따르면 산 중턱에 옥수수 밭이 넓게 펼쳐져 있어 큰 파종기 여러 대가 함께 작업을 해야 유란 시기를 놓치지 않고 파종 임무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종기에 보충해야 할 비료도 상당한 양이 되어 인력으로 포대를 들고 기계에 부어넣으면 체력 고갈이 쉽게 온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속도가 느슨 뜨락도르로 마을에서부터 비료를 산 중턱까지 운반이 어려면 시간이 꽤나 걸리거니와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는 양이 제한적이어서 여러 번 드나들어야 하니 신속하게 진행되는 파종 작업의 속도를 맞추기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해당 다기능 비료 보충기는 운송관을 통해 적재함의 비료를 파종기에 전송할 수 있고 가을 거지 때는 적재함의 알곡도 채워넣을 수 있어서 다용도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길림성 훈천시 영안진 대유수촌의 봄철 농사 현장에 가보면 마른 썰레지를 마친 수선에서 드론을 이용한 시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드론이 논 우를 날아다니면서 과립 복합 비료를 작업 반경 내에 빠짐없이 살포하고 있습니다. 촌민들은 손으로 뿌리는 방식에 비해서 시간과 인력이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 헥타르의 비료를 주는데 과거에는 하루가 걸렸다면 지금은 몇십 뿌리면 된다고 합니다. 작업 면적을 정확하게 입력하면 컴퓨터가 비료 사용량, 시간, 비행 노선을 계산해 주는데 아주 편리하다고 했습니다. 연변 농기계 관리 기술소에 따르면 연변의 농업용 드론 수는 2025년까지 500대에 달했고 그 수가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토 시비, 농약 살포를 비롯한 작업에 드론을 이용하면 시간이 적게 들고 효율이 높습니다. 드론의 비행 노선은 전체 면적을 빈틈없이 피복하기에 효과가 좋고 맛들이는 부분이 없어 봄철 농사에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보게, 헬멧이 왜 이렇게 걸려있는 거야? 써야지.
3: 습관이 안 돼 그럽니다. 그것도 이렇게 더운 날에 말이죠.
2: 그래도 안전을 고려해야지.
3: 이거 얼마나 거치장스러운데요. 금방 머리까지 손봤는데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헬멧을 쓰면 이 헤어스타일이 엉망이 됩니다.
2: 참, 헤어스타일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어? 헬멧을 쓰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 관건시각에 치명적인 위험을 덜어주던데 그래도 헬멧을 쓰는 게 번거롭다고?
3: 그렇긴 하네요.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쓰는 습관을 꼭 길들여야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위험을 덜어줄 수도 있으니 말이죠.
0: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정확히 착용하셔야 합니다. 헬멧 하나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4: 지구상에는 약 천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리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아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 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인 종 다양성에서 종내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돼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지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책무입니다.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전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료정남님의 글 어미 커미처럼 살다간 오리 엄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중학교에 다닐 때까지도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난한 편에 속했습니다. 젊어서 전쟁터에 나가 술을 배웠다는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조선뱅이였고 우리 집은 하루 건너 가정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엄마는 여러 번 죽고 사는 소리를 했고 내 기억에도 이혼 이야기가 몇 번이나 오갔던 것 같습니다. 점차 우리 다섯 형제는 아버지가 술을 마시는 것을 가장 싫어하게 되었고 명절이 돌아오는 것조차 큰 걱정거리가 됐습니다. 명절이면 술이 따라오고 술만 마시면 아버지는 엄마와 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은 뒷벽이 기울어져 가는 낡은 초가집이었는데 낯다란 처마 밑과 크지 않은 우란을 빙 둘러막은 호수란 올바사에는 유독 거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지런한 어미 거미들은 매일 극성스레 거미줄을 치며 벌레를 잡아 온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듯 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집 주변에는 여기저기에 동그란 거미줄망이 보기 흉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괜스레 심술통이 작동하여 나는 김막대기를 찾아들고 거추장스러운 거미줄을 활활 걷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딸려 나와 땅에 떨어지는 어미 거미들을 발로 밟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검정 고무신을 신은 내 발바닥에서 톡톡 이상한 감각이 전해지면서 어미 거미들은 배가 터져나가며 그대로 죽어버렸습니다. 불쌍한 거미들을 죽이지 말거라. 엄마가 나를 타일렀습니다. 저건 내가 죽인 게 아니라 저절로 말라 죽은 거예요. 속이 텅 빈 채로. 말라 죽은 게 아니란다. 어떤 새끼들은 먹을 것이 없으면 그렇게 어미 속을 파먹어 버린단다. 어릴 때 엄마가 들려주던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을 곧이 듣지는 않았지만 그 후로는 더 이상 불쌍한 어미 거미들을 밟아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미 거미의 일생을 닮은 듯 엄마는 우리 다섯 남매를 키우고 공부시키느라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집단 농사를 하던 시절에는 해마다 노령모범으로 뽑혀 산팔절이면 상품으로 작은 수건 하나씩 받아오곤 했고 식량이 다 떨어진 가을이면 논밭에 나가 가위로 돌피이삭을 잘라다가 가마에 쪄낸 뒤 말려서 그곳으로 온 식구의 식량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다 큰 어른이 된 후에도 가마에서 쪄내던 고약한 돌피 냄새와 먹기 싫었던 피나빤 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훗날 현성에 자유시장이 열리면서부터 엄마는 또 작은 손수레를 밀고 다니며 매일 채소시장에 잔지 상사를 다녔습니다. 종학교를 다니던 나이에 가만히 그 손수레를 밀어보니 그토록 무거웠습니다. 엄마를 아낄 줄도 모르고 거기다 손재간조차 없었던 아버지는 낡은 손수레를 수리해 주지도 않았고 가볍게 기름칠을 해줄 줄도 몰랐습니다. 당시 애할머니까지 포함해 여덟 식구였던 우리 집은 극심한 돈 고생과 식량 고생을 겪었습니다. 엄마는 평생토록 비싼 새옷 한 벌 해입은 적이 없었고
밥 먹을 때도 언제나 흰 쌀밥은 오리에게 밀어주고 자신은 맛없는 피넛밥이나 누른 감자가 섞인 조밥만을 뜨거냈습니다. 해마다 꾸어 쓴 리사돈까지 갚아야 하다 보니 애아들인 나의 결혼식 전날까지도 빚쟁이 아낙네가 찾아와 야단법석을 피우는 바람에 엄마는 물론 여동생들까지 서럽게 울음을 터뜨린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엄마는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특히 하나뿐인 아들을 명문대학에 입학시켜 늘 자랑스럽고 뿌듯했습니다. 그러나 가슴 아프게도 엄마를 연변으로 모셔와 한 집에서 행복하게 지냈던 시간을 계산해보니 겨우 열 해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엄마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넘은 오늘까지도 내 가슴 속에 아픈 상처로 새겨진 자매가 있다면 여든을 바라보는 엄마를 불의하게도 양로원에 모신 일입니다. 조건 좋은 양로원에서는 민족 음식이 입에 맞을 테고 널찍한 앞마당에서 매일 운동도 할 수 있으며 매주 금요일이면 목욕을 시켜준다고 했습니다. 방은 매일 청소해주고 옷과 이불도 정기적으로 세탁해준다며 명절이 되면 예술단이 찾아와 위문 공연까지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루 종일 곁에 말동무가 있어 애로움을 느낄 사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양로원에 모신 후 처음 몇 달, 엄마는 해외에 있는 딸들과 통화할 때마다 양로원 생활이 좋다고 했고 양로원에 온 것이 잘된 선택이었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나 역시 현시대 효자 노릇이나 해볼 양으로 나름 정성을 다했습니다. 거의 매주 운전하여 양로원의 자사가 엄마를 시내로 모시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고 사람들이 북적이는 공원에서 산책도 했으며 여러 운동기구도 체험하게 했습니다. 때로는 줄지어 걷는 양글 대렬에 엄마를 끼워 춤추게 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공원 나무 아래 의자에 앉아 작은 도구로 잣을 깨며 엄마 입에 한 알씩 넣고 있는데 지나가던 어떤 할머니가 참으로 세상 효자구만 하고 칭찬을 건넸습니다. 그때 엄마는 얼굴을 펴 환하게 웃었고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양로원으로 돌아갈 때도 엄마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일이 바쁘겠지? 데리러 오지 말아라 하며 내 걱정을 털어주려 애썼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면서도 주말이면 어김없이 마당에 나와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보며 나를 기다리는 그런 늙은 엄마였습니다. 양로원이 더 편하고 좋다고는 했지만 엄마는 나날이 정신이 흐려지는 듯 했습니다. 하루 3끼 식사도 입에 맞지 않은 모양이었고 간식이나 과일도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습니다. 하루 종일 TV 한번 켜보지 않았고 음악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갖가지 로인용 두뇌활동 장난감도 손대지 않아 구석에 쌓여 있었고 다른 로인들과 정겹게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양로원 마당에서 자주 눈에 띄는 풍경이라면 한자리에 굳어버린 듯 생기를 잃은 두 눈으로 먼 담장 너머를 응시하는 가냘픈 로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는지 무슨 생각에 잠겨있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양로원의 조건이 아무리 좋다 해도 왜 그곳에 모신 로인들이 더 빨리 쇠약해지는지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좋은 음식이 부족해서도 잠자리가 불편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자식과 친지에 대한 그리움과 그로 인한 고독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뼛속까지 조용히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뒤늦게나마 응당이 엄마를 모셔야 했던 애아들 노릇을 흉내내면서 나는 늙은 엄마를 양로원에 보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가슴 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예순이 다 된 아들이라도 곁에 베개를 가지런히 놓고 나란히 누워있으면 그토록 좋아했습니다. 가끔은 아이처럼 엄마 손을 잡아 내 얼굴을 쓰다듬으며 우리 아기 곱다 한마디를 대면 엄마는 쉴 새 없이 우리 아기 곱다를 따라했습니다. 그럴 때면 웃음을 머금던 내 눈가에서 눈물이 저절로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를 양로원으로 보낸 그 결정에 대한 후회와 자책이 가슴을 조여오는 것이었습니다.

양로원에서 다시 우리 집으로 모신 엄마는 그렇게 3년을 더 보내다가 86세를 일기로 어느 날 조용히 잠든 듯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가 한 거짓말대로 어린 아내를 많이 아껴주었다는 그 주성맹이 아버지 곁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때 특수한 상황으로 4시나 되는 딸 중 셋째 딸만이 곁을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우리 곁을 떠난 뒤에도 나는 가슴 아픈 후회를 자주 합니다. 엄마의 건강 상태를 돌아보면 그 전에 양로원에만 보내지 않았더라면 아마 100세까지도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엄마는 이렇게 평생을 오미코미처럼 살다간 불쌍한 엄마였습니다.

0: 밥 먹을 줄 아시나요?
1: 밥 먹을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0: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1: 밥을 먹는데 무슨 가감승제라니요?
0: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군내 식당에서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 자리를 덜어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되고 식사 마지막에 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1: 재밌는데요?
0: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1: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0: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1: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0: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1: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0: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의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한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승제 꼭 기억해 주세요.
3: 제가 수백 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있고 억만재부를 창조하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기업가의 본전이라고 믿습니다.
1: 사람들이 저를 스타라고 불러주고 관객들이 저를 위해 환호하며 팬들이 저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제가 연예계에서 가는 가장 중요한 자본이라는 걸 명심하고 있습니다.
4: 네, 다섯 번째 상품 링컬입니다. 셋,
5: 저의 라이브 방송 스튜디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초점이고 저의 한마디 한마디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쇼 호스트로서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선 운영의 전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6: 후광을 제거하면 당신은 공민입니다. 빛나는 성과를 얻으려면 우선 합격된 공민이 돼야 합니다. 법에 따라 납세하세요.
3: 자연계에서 모든 동물들은 특유의 생존 예술을 갖고 있습니다. 곤충을 먹이로 하는 작은 동물인 천산갑은 맹수의 위협을 자주 받습니다.
7: 온몸의 단단한 비늘은 나를 보호해주는 갑옷입니다.
6: 위기가 곳곳이 도사리고 있는 초원에서 코뿔 쏘는 그 어떤 동물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8: 나는 날카로운 불로 영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3: 자유롭게 논이는 상어는 해양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9: 강대한 등 지느러미는 나의 풍채를 더해줍니다.
6: 동물 생존은 일종의 예술입니다. 이들을 해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행입니다.

0: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하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물하 동력동 사자사 울부르짖을 후 하동사호 허동시호입니다. 네, 이 고사성어는 질투가 심한 부인이 사납게 굴다 공처가를 조롱하는 말로도 쓰인다는 뜻입니다. 네, 북송의 문학가 소식은 당시 재상 왕완석의 변법에 불만을 품어 관직이 강등되어 황주로 갔습니다. 황주에서 소식은 진읍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가 됐습니다. 진읍은 열정적인 성격으로 친구가 하면 정성을 다해 대접했으며 때로는 기생을 불러 손님들을 즐겁게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진읍의 아내 유씨는 성격이 사나우며 질투심이 강했습니다. 유씨는 남편이 기생을 불러 흥을 토들대면 옆방에서 방망이로 벽을 쾅쾅 치며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에 주인과 손님들은 흥이 깨져 흩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진읍은 아내를 몹시 두려워하여 그녀가 화낼까 항상 전전긍긍했습니다. 소식은 이 상황을 보고 시 한 수를 지어 진읍을 놀렸습니다. 룡구 거사도 가련하다네. 불경을 밤늦게까지 설파하건만 갑자기 하동 사자호가 들리니 지팡이도 떨어뜨리고 마음은 불안하다네. 네, 여기서 룡구 거사는 진읍이 지은 자신의 호입니다. 하동은 진읍의 아내 류씨를 가리키며 그녀가 하동군 출신임을 나타냅니다. 사자후는 원래 불교에서 정의와 위엄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이 시에서는 류씨가 사자처럼 으르렁대는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또한 진읍이 불경을 강론할 때 마침 사자후가 울렸다는 두 가지 의미를 담았습니다. 지팡이를 떨어뜨리고 마음이 불안하다는 표현은 부인 때문에 진읍이 어쩔 바를 모르는 모습을 희화한 것입니다. 네, 고사성어 하동사후는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천단을 참관했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환영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0: 국제사회가 중미 원수회담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1: 보도요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5월 14일 오전 습근평 국가주석이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14일 오전 습근평 주석은 인민대회당 동문박 광장에서 아메리카 합중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나라 국빈 방문을 환영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서기처서기이며 중앙판공청 주임인 채기,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중앙외사사업위원회 판공실 주임인 왕이,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하립봉 등이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미국 주중대사, 국무장관, 재무장관, 국방장관, 무역대표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수행했습니다. 군악대가 미중 양국 국가를 연주하고 21발의 레포가 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습근평 주석과 함께 중국인민 해방군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양국 원수는 사열대에 올라 의장대 분열식을 참관했습니다. 이어 군악대가 행진 취주 공연을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습근평 주석의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환영식 후 습근평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현재 100년 변국이 가속화되고 국제정세의 변화와 혼란이 교착하는 상황에서 중미 양국이 투키디디스 함정을 넘어 대국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며 함께 글로벌 도전에 손잡고 대응해 세계에 더 많은 안정성을 주입하며 양국인민의 복지와 인류의 미래 운명을 염두에 두고 양국 관계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는가는 역사의 질문이자 세계의 질문, 인민의 질문이며 이는 또한 대국 지도자들이 함께 써내려가야 할 시대의 답안지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중미 관계라는 거선의 항로를 잘 잡고 키를 잘 돌려 2026년이 중미 관계에서 개선과 발전의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해로 되도록 할 것입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은 중미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진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중미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관계 구축을 중미 관계의 새로운 위치로 삼는 데 동의하며 이는 향후 3년 나아가 더 오랜 기간 중미 관계 전략적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양국 인민과 국제사회의 환영을 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은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적극적인 안정이어야 하고 절제된 경쟁을 하는 양성적인 안정이어야 하며 의견 차이를 통제할 수 있는 상시적인 안정이어야 하고 평화가 기대되는 지속적인 안정이어야 합니다. 중미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관계는 구호가 아니라 서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미 경제무역관계의 본질은 호혜상생이라면서 의견 차이와 마찰에 직면했을 때 평등한 협상이 유일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표했습니다. 어제 양국 경제무역팀은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나는 양국 인민과 세계에 좋은 소식입니다. 상방은 반드시 현재 어렵게 얻은 좋은 추세를 잘 지켜야 합니다. 중국의 개방은 점점 더 확대될 것이고 미국 기업들은 중국의 개혁 개방에 깊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호혜협력 강화를 환영합니다. 습근평 주석은 양측이 달성한 중요한 합의를 이행하고 정치 외교와 양국 군대의 소통 채널을 더욱 잘 활용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한편 경제무역, 보건, 농업, 관광, 인문, 법집행 등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잘 처리하면 양국 관계가 전반적으로 안정될 수 있지만 잘못 처리하면 두 나라가 부딪히고 심지어 충돌을 일으켜 전체 중미 관계를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만 독립과 대만 해협의 평화는 물과 불처럼 양립할 수 없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수호는 중미 양측의 최대 공약수로서 미국은 대만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각별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국빈 방문하게 돼 매우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중 관계는 아주 좋습니다. 나와 습근평 주석은 역사적으로 미중 원수 간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좋은 관계를 구축했으며 우호적인 소통을 유지하면서 많은 중요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위대한 지도자이고 중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나는 습근평 주석과 중국인민을 매우 존중합니다. 오늘의 회담은 세계가 주목하는 중요한 회담입니다. 나는 습근평 주석과 함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쟁의를 적절히 해결해 사상 최고의 미중 관계를 열고 두 나라의 더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대한 나라입니다. 미중 협력은 두 나라와 세계를 위해 많은 큰 일과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미국 공산계의 걸출한 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중국을 존중하고 중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도록 적극적으로 격려할 것입니다. 양국 원수는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위기, 조선반도 등 주요 국제 및 지역 문제와 관련해 의사를 나누었습니다. 양국 원수는 올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지도자 비공식 회의와 20개국 그룹 정상회의를 잘 개최하기 위해 상호 지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회담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습근평 주석에게 수행 기업인들을 차례로 소개했습니다. 체기, 왕이, 하립봉이 회담에 참가했습니다.
1: 5월 14일 습근평 국가수석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전단을 참관했습니다. 초여름을 맞은 전단에는 적백나무가 푸르고 시원한 바람이 옷깃을 스쳤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기념전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습근평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넓게 트인 기념전 광장에서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기념전은 기세가 웅장하고 겹초마와 유리빛이 독 빛났습니다. 두 나라 원수는 계단을 올라 기념전으로 들어가 맞춤목과 두공이 정밀하게 맞물리고 천문 력법과 전각구조가 완벽하게 융합된 건축 특징을 함께 감상하면서 그 속에 담겨진 만물이 조화를 이루고 하늘에 순응하는 리념을 느껴보았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2017년 우리는 북경 중축선을 따라 자금성을 참관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방문한 전단은 고궁과 동일한 역사를 자랑하며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중국인의 우주관과 초시의 추락을 보여줍니다. 중국 고대 집권자들은 천단에서 제사 대전을 열어 국태민안과 풍조우순을 기원했습니다. 이는 백성이 국가의 기본이고 근본이 튼튼하고 나라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중국의 전통사상을 보여줍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화문명의 민본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시종 일관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근본 취지를 고수함으로써 인민의 확고한 지지와 신심 어린 옹호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의 자금선 방문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말했습니다. 천단은 60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웅장하게 우뚝 솟아 중국의 정교한 고대 건축예술과 방대하고 심오한 전통문화를 보여줘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미중 양국은 모두 위대한 국가이고 양국이면 모두 위대하고 지혜롭습니다. 양국은 상호 리해를 심화하고 인민 간의 진서를 중진해야 합니다. 체기, 왕이, 윤력 등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0: 습근평 국가주석이 5월 14일 저녁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연회를 마련해 중국을 방문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했습니다. 인민대회당 금빛 대청의 화려한 등불 아래에서 양국 원수는 선후의 축사를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올해는 중국 15차 5개년 전망

0: 계획이 시작되는 해로서 14억이 넘는 중국인민은 5천여 년 중화 문명의 두터운 기반에 립각해 고품질 발전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올해는 또 미국 독립 250주년으로서 3억이 넘는 미국인민은 애국 혁신, 개척 정신을 다시 진작시키고 미국 발전을 새 도정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중미 양국 인민은 모두 위대한 인민이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병행하면서 어긋나지 않고 서로를 성취시키며 세계 복지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55년 전 중미 양국은 탁구 외교를 전개해 20여 년간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의 대문을 열었다면서 이는 당대 국제관계사의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후 중미 양국은 수많은 개방협력의 이야기로 친선의 미담을 끊임없이 써내려갔습니다. 새로운 정치하에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수차 회담을 진행하고 통화하면서 중미 관계가 총적인 안정을 유지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우리는 중미 관계는 당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쌍무관계로서 이를 잘 수호해야 하지 절대 망쳐서는 안 된다는데 한결같이 동의했습니다. 양국은 협력하면 상생이고 다투면 모두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적수가 아닌 동반자로 돼야 합니다. 우리는 중미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관계를 구축해 중미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해 세계에 더 많은 평화, 번영, 진보를 가져다 줄 때 대해 동의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미 관계의 발전 역사를 돌아보면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상생을 실현할 수 있는가는 쌍무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미 관계는 양국 17억이 넘는 인민의 복지와 관계되고 세계 82억 인민의 리익과 관계됩니다. 중미 양국은 함께 역사의 중임을 짊어지고 중미 관계라는 이 거선이 정확한 항로를 따라 안정적으로 나아가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 기간 습근평 주석의 열정적인 환대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아름다운 하루였고 이번 방문은 중요한 방문으로서 쌍방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진행했다고 표했습니다. 미국 인민과 중국 인민은 서로 관심하고 존중하며 양국 친선은 요구합니다. 미중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쌍무 관계로 양국은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를 위해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해야 합니다. 리강, 제기, 왕리, 하리뽕 등이 연회에 참석했습니다.
1: 중국인민은행이 14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4월 말 우리나라의 사회융자 규모 잔액이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했습니다. 금융총량은 합리적으로 증가하여 실물 경제에 대한 지원 강도가 안정적입니다. 4월 말 광의 화폐 잔액은 353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했습니다. 사회융자 규모 잔액은 456조 8,9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과 총가격 수준의 예상 목표와 일치합니다. 남계대학 전리휘 금융학 교수는 사회용자와 M2의 성장률이 명목 경제 성장률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것은 현재 사회용자 조건이 완비화된 상태이며 실물 경제에 효과적인 자금 조달 수요가 충분히 충족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4월 말 인민폐 대출 잔액은 280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습니다. 대출 규모는 합리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신용 구조는 지속적으로 최적화되었습니다.
0: 중국 물류구매연합회가 14일 4월 중국 전자상거래 물류지수가 110.6포인트로 전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고 물류업계 운영 효율성과 봉사 체감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4월 택배 기업의 운영은 안정세를 유지했고 공급 측면의 여러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됐습니다. 기업의 배송 효율성, 봉사 품질, 인력 운영 여건이 한층 더 향상됐습니다. 4월 전자상거래 물류 총 처리량과 농촌 물류 처리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약 20%, 25% 증가했습니다. 중국 물류정보센터 류황 소장은 전자상거래 소비시장에서 환절기 의류, 실외 스포츠 용품 등 품목의 수요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각 지역의 제철 농산물은 라이브 방송 플러스 직송 방식으로 계속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소비재 할인 교체 정책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내면서 스마트 가전 등 업그레이드 상품이 시장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급 측면의 여러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된 것은 업계의 운영 효율성과 봉사 경험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류황 소장은 조사 결과 전자상거래 물류업계는 일상적인 배송 소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봉사의 최적화와 시설의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제철 채소 운송을 위해 여러 택배기업이 포장과 운송 방안을 최적화하고 전용 라인을 개설해 신선한 상태로 제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전자상거래 물류 네트워크는 효율적인 운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월 전자상거래 물류 지수는 안정 속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 고가 식량 물자 비축국이 14일 2026년 여름 량곡 성수기 구매 작업이 곧 시작된다면서 현재 각 지역의 준비가 완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겨울 밀 구매량은 약 1억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가식량물자비축국 식량비축사 라수전 사장에 따르면 여름 량곡 성수기 구매는 5월 하순부터 시작해 9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조사 결과 올해 여름 량곡 수확 시기는 작년보다 약 일주일 늦어졌습니다. 호북 사천 등 지역에서는 여름 량곡이 초라되고 있습니다. 라수전 사장은 초기 분석 결과 밀 성수기 인수량은 약 1억 톤으로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며 전년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주 산지의 밀 평균 인수 가격은 한 근당 1.25원으로 정부가 발표한 최저 소매 가격 1.19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 량곡 인수에 전력을 다해 농민이 농사를 지어도 팔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량곡 가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각 지역에서 여름 량곡 인수를 위해 1억 1천만 톤 규모의 창고 용량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농민들의 판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량입니다. 시장 관측을 강화하고 조건이 부합되는 지역에서는 적시에 최저 수매 가격 지도를 시행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합한 방식으로 인수를 질서 있게 진행해 량곡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할 것입니다.
0: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14일 새 노정에서의 분투자 종료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택배 종사자 대표 5명이 청춘은 산과 바다를 잇고 배달은 온 가정을 연결한다를 주제로 종료 기자들과 만나 소통하며 택배 농촌 진입, 과학기술을 통한 역량 강화, 우편과 관광의 융합, 지역균형 발전 등 분야에서의 기층 실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새로운 취업계층의 전형적인 대표인 이들은 택배 종사자들이 발걸음으로 골목길을 누비고 땀방울로 온기를 전하며 디지털 기술을 통해 택배 업종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 혁신을 이끌어내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1: 국제사회는 중미 원수회담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국 인사들은 이번 회담이 역사적 의미를 지니며 세계에 적극적이고 공정적인 신호를 보냈다고 표했습니다. 미국 동아시아 문제 연구학자이며 표리 디킨슨 대학 초빙 교수인 제시 게이츠는 중미가 서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두 나라에 혜택을 주고 세계에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회담에서 다시 한번 중미 관계를 큰 배에 비유하면서 우리는 손잡고 힘을 모아 함께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중미 양국이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오스트랄리아 시민당 전국의장인 로버트 베어건은 습권평 주석이 회담에서 언급한 내용은 의미가 깊고 인상이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습권평 주석은 원대한 안목을 갖고 협력을 위주로 하고 경쟁은 적절하게 하며 분쟁은 통제 가능하게 하고 평화는 기대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통해 중미 관계의 새로운 위치를 제시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목소리입니다. 각국 인사들은 중미 관계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쌍무 관계 중의 하나라면서 양국이 호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세계에 아주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왕립 동서전략연구소 이수 소장은 세계 1, 2위 경제대국인 중미 양국이 모두 경제 번영을 중요한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양국 원수회담의 핵심 내용은 중미가 호혜 상생을 추구함으로써 세계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기

이로 합의한 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질 상업 지도자 기구 중국 지역 최고 경영자 호세 리카르도는 세계 각국 정부와 민간 부분이 모두 이번 회담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과 미국이 세계 경제 질서와 글로벌 관리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세계 안정과 상업 신뢰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미 두 대국이 협력 공존 신념 신뢰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세계에 큰 공로 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리구코 김홍아였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 콜롬비아 대학 제프리 삭스 교수가 미중 협력은 실제적인 상생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 교수가 최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1981년 처음 중국을 방문한 이후 지금까지 거의 매년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의 변화와 발전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개혁개방 40여 년간 중국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고 전례 없는 역사적 성과를 이뤘으며 인류 발전 사이에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각각 세계에서 가장 큰 발전 도상국과 가장 큰 발달국이고 중미 관계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쌍무 관계입니다. 삭스 교수는 미중 협력이 실질적인 상생의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미중 협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협력은 상호 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동시에 경제 협력은 여전히 량적 협력의 중요한 착안점입니다. 삭스 교수는 중국은 개혁 개방을 통해 서방 발달국들이 수백 년 지나온 노정을 단축해 반세기도 안 되는 시간에 빈곤으로부터 번영과 부강으로의 역사적인 전환을 이뤄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수억 인구의 빈곤 해탈을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이민을 점차 부유해지게 하고 글로벌 혁신의 최전선에 서게 했습니다. 삭스 교수는 중국의 친환경 분야의 혁신 성과 특히는 전기차와 제로탄소 에너지 등은 글로벌 지속 가능한 발전에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중국의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삭스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미래에 대한 아주 명확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삭스 교수는 중국은 첨단 기술로 인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품질 발전은 건강, 교육, 생태환경, 사회 포용성, 문화, 정체성 등 여러 방면의 향상을 막람합니다. 그는 이런 올바른 발전 경로라고 생각한다며 중국 이민의 복지를 계속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지역에도 혜택을 주어 진정한 협력과 상생을 실현하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이 인류에게 미치는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삭스 교수는 인간의 복지 개선 능력이 이처럼 강력했던 적은 없다며 기술은 진정으로 인류의 복지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삭스 교수는 딥시크 등 오픈소스 대규모 모델을 포함하여 인공지능 분야의 최첨단 성과를 자주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중국 기술의 발전 속도는 놀랄 정도입니다. 올해 3월 한 다국어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를 위해 멋진 가이드를 해주었습니다. 삭스 교수는 심수를 자주 방문하는데 때로는 몇 달만 지나도 중대한 전문 기술 돌파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삭스 교수는 또한 콜롬비아 대학 지속가능발전센터 소장과 유엔 지속가능발전 솔루션 네트워크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삭스 교수는 현재 전 세계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구온난화 추세가 뚜렷하고 해양순환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친환경 기술로의 전환을 다그치고 에너지 시스템의 탈탄소화를 추진하며 토지 이용 방식을 최적화하고 산림 파괴를 중단하며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고 지표 식생과 토양의 탄소 흡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삭스 교수는 이 분야에서 중국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 세계 선두에 서 있으며 다른 나라들과 친환경 저탄소 전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공유하여 실제 행동으로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삭스 교수는 현재 세계 경제는 심각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유엔 헌장 정신을 되살리고 국제법의 궤도로 돌아가 집단 안보 실현을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제로섬 사고가 여전히 부스러기처럼 남아있는데 이러한 잘못된 사고방식은 국가 간의 생존을 위해 제한된 자원을 경쟁할 것을 주장하지만 현대 경제의 운영 논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국가는 당연히 중국의 부상을 자신의 손실로 간주하려 하는데 이는 큰 개념적 오류입니다. 모두가 공유하는 지속 가능한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갈등과 제로섬 사고가 아닌 평화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삭스 교수는 중국이 제안한 네 가지 글로벌 창의는 국제사회가 제로섬 사고를 초월할 수 있는 유익한 경로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콜롬비아 대학 제프리 삭스 교수가 미중 협력은 실제적인 상생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2: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2: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2: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2: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청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최열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습금평 국정운영을 논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초단위 처리 시대에 접어든 신강 6가지 의료보험 결제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초석 시간에는 유럽 정치의 파편화 경향을 드러낸 영국 지방선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름다운 세계를 함께 가꾸어 가자. 2022년 1월 17일. 이 글은 습근평이 2022년 세계 경제 포럼 화상 회의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은 신용이 있어야 하고 행동은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직접 실천해온 중국은 이미 120여 개 나라와 국제기구에 20억 도스가 넘는 백신을 제공하였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에 6억 도스의 무상 원조 백신을 포함한 총 10억 도스에 달하는 백신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며 또 아시안 국가에 1억 5천만 도스에 달하는 백신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둘째, 각종 위험을 해소하여 세계 경제의 안정적인 회복을 촉진해야 합니다. 세계 경제는 바닥세를 벗어나고 있는 반면 수많은 제약 요소에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산업 사슬 및 공급 사슬이 혼란에 빠지고 대종 상품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으며 에너지 공급이 딸린 등 위험이 서로 겹쳐지면서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저인플레 환경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복합형 인플레 위험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약 주요 경제체들이 통화 정책에서 급정거를 하거나 급회전을 할 경우 부정적인 루출 효과가 발생하여 세계의 경제 및 금융 안정에 심각한 도전을 가져다 줄 것이며 광범한 개발 도상국들이 그 영향을 가장 먼저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상시화 방역 환경에서 새로운 경제 성장 원동력, 새로운 사회 생활 패턴, 새로운 인적 왕래 경로를 모색하여 경유의 무역의 원활화를 추진하고 산업 사슬과 공급 사슬의 안전성과 원활성을 보장함으로써 세계 경제가 안정적으로 실속 있게 회복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경제 글로벌화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큰 강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과정에서 역류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그 어떤 역류도 도도히 흐르는 강물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동력은 우리를 전진하게 하고 장애는 우리를 강대해지게 합니다. 비록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경제 글로벌화의 방향은 개변된 적이 없었고 개변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세계 각국은 진정한 다각주의를 견지하며 장벽을 쌓을 것이 아니라 장벽을 허물고 단절할 것이 아니라 개방을 실시하고 탈동조화할 것이 아니라 서로 융합하여 개방형 세계 경제의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공평과 정의를 이념으로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의 변혁을 선도하고 세계 무역기구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수호하며 충분한 협상을 토대로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등이 각 측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효과적인 규칙을 정해주고 과학기술 혁신에 개방적이고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주며 경제 글로벌화가 보다 개방적, 포용적, 광익적, 균형적, 상생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함으로써 세계 경제를 최대한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현재 세계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세로 돌아서게 하려면 반드시 거시적 정책의 조정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 우리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주요 경제체들은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체계 관념을 강화하며 정책 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강화하고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목표, 강도, 템포를 잘 조절하여 세계 경제가 또다시 바닥을 치지 않도록 가여야 합니다. 주요 선진국은 책임적인 경제 정책을 실행하고 정책의 루출 효과를 잘 통제하여 개발 도상국에 심각한 충격을 가져다 주지 않도록 가여야 합니다. 국제경제금융기구는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여 국제적 공감대를 넓히고 정책적 협동을 강화하며 시스템적 위험을 방비해야 합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초단위 처리 시대에 접어든 신강 6가지 의료보험 결제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안면인식 결제는 신강의 주요 의료보험 결제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신강유골자치구 의료보장국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신강에서는 안면인식 결제가 의료와 약국기관 4,102곳에서 도입되었고 안면인식 단말기를 통한 결제는 2,291만 4,300건에 달했으며 결제 금액은 400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신강 지역은 진료 시 결제 대기 시간 문제, 불필요한 이동, 복잡한 절차 등 불편한 애로사항에 비추어 자치구 차원의 한 번에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하기 개혁 요구에 따라 의료보험 간편결제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면인식 결제, 온코드 결제, 모바일 결제, 신용결제 등 네 가지 결제 방식을 기반으로 결제 봉사를 혁신적으로 확대하여 총 6가지 유형의 의료보험 결제 통합봉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데이터의 이동으로 대중의 불편 최소화를 실현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다양한 경우에서 신분증 없이 결제가 가능한 안면인식 결제는 카드 없이 안면인식만으로 즉시 결제 완료를 실현했고 전 과정이 단 3초면 완료됩니다. 원코드 결제는 의료보험 보상, 개인 계좌 결제, 본인 부담금 결제 간의 장벽을 허물어 한 번의 스캔으로 일괄 정산이 이루어지며 처리 시간이 15초 이내로 단축되었습니다. 모바일 결제는 휴대폰 앱 등을 통해 진료 예약

0: 비용 납부 등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손끝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용결제는 은행의 신용한도를 기반으로 먼저 질러받고 나중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현재 하미시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또한 혈육결제는 가족 혈육 계정을 통해 가족의 진료비를 대신 신청하고 처리를 정산할 수 있으며 공동부담 결제는 의료보험 개인 계좌 자금으로 공동부담 구성원이 진료와 의약품 구매 비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간편결제는 효과가 뚜렷하여 처리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즉시 처리가 가능해졌으며 실질적으로 대중들이 부담을 덜어주고 효율을 높였습니다. 신강유골자치구 의료보장국 관계자는 앞으로 신강은 의료보험 간편결제 모델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이를 기층까지 확대하며 로인 친환경 봉사를 한층 더 개선하여 대중들이 의료보험 계획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온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추적.
1: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유럽 정치의 파편화 경향을 드러낸 영국 지방선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최근 열린 영국 지방선거에서 영국 스타머 수상이 이끄는 집권당 노동당이 큰 타격을 받아 잉글랜드 지역에서 여천석 중 처녀석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야당인 보수당 역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분석가들은 영국 유권자들이 노동당과 보수당이라는 양대 전통 정당의 집권 리념과 성과에 대해 실망감이 커지면서 신흥 정치 세력 쪽으로 지지를 돌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의 정치적 분열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여러 유럽 국가들의 정치적 흐름을 축소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극우 성향의 영국 개혁당이 전례 없는 돌파를 보이며 1400개 이상의 지방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자유민주당과 녹색당도 두드러진 성적을 거두었으며 웨일즈와 스코틀랜드에서는 민족주의 정당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혁당의 나이젤 페라지 대표는 8일 영국 일부 지역의 득표 구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 잉글랜드 지역의 136개 지방의회 가운데 노동당은 약 1500석의 지방의석을 잃었고 약 40개 지방의회에서 단순 과반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선덜랜드 같은 전통적인 강세 지역도 무너졌습니다. 보수당은 506개 지방의석을 잃었고 뉴캐슬 언더라인 등 전통적 우세 지역의회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했습니다. 반면 개혁당, 녹색당 등 정당은 다수의 의석을 획득하며 여러 지방의회를 점령했습니다. 개혁당 등 당파로 표심이 쏠린 배경에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맨체스터 대학의 이언 스콧 교수는 많은 유권자들이 노동당과 보수당의 정책이 유사하고 스캔들에 휩싸여 있으며 정치 현실에 둔감하고 능동적으로 의제를 설정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분석에 따르면 원래 노동자 계급이 주를 이루던 노동당 지지자들이 생활비 상승 등 요인으로 불만을 품고 개혁당에 투표하여 노동당에 대한 항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민 정책도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노동당과 보수당은 집권 기간 불법 이민 통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개혁당은 급진적인 입장을 통해 유권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예를 들어 파라치는 2025년에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5년 내에 60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송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개혁당이 가장 많은 지방 의석을 얻었지만 노동당은 여전히 가장 많은 지역 의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지방의회는 어떤 정당도 절대 다수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견에 따르면 개혁당은 비록 파죽지세지만 전통적인 거대 정당의 지역 민의 기반을 완전히 흔들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스타머는 9일 선거 결과가 엄중하고 괴롭지만 떠나면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들어 스타머는 고인이 된 미국 부호 엡스타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델슨을 미국 주재 대사로 임명하면서 두 차례 사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노동당이 참패하면서 스타머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에 따르면 수십 명의 노동당 하원 의원이 스타머에게 사임하거나 퇴임 일정을 확정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또 다른 노동당 의원은 스타머가 자발적으로 권력을 이양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노동당 하원 의원의 지지를 얻어 당 대표 선거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스타머의 수상과 노동당 대표직에 도전할 강력한 경쟁자는 없습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맨체스터 시장 앤디 버넘은 충분한 당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 전 내각 대신은 현재 하원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제한됩니다. 보건 대신 웨스 스트리팅과 전 부수상 안젤라 레이너도 일정한 지지를 얻었지만 두 사람은 아직 관련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다음 대선의 풍향계가 될수 있을지에 대해 분석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영국 스카이뉴스 채널은 지방선거 투표를 대선 투표로 환산하면 개혁당이 하원 제1당이 될 것이지만 얻은 의석이 절대 다수에 도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예측이 실현된다면 영국 정치권은 오랫동안 노동당과 보수당이 주도해온 국면이 깨질 것입니다. 또 다른 분석에 따르면 지방선거와 대선의 투표 결과를 단순히 동일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합니다. 버밍엄 대학 존 브라이슨 교수는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와 대선에서의 투표 성향에 종종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다음 대선까지 아직 수년이 남아 있어 이후의 상황 전개와 변화에는 여전히 큰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분석가들은 영국의 두 주요 전통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이는 2024년 유럽의회 선거 이후 유럽 정치의 극단화와 파편화 추세를 한층 더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는 유럽 대국의 주류 정당들이 집단적으로 통치 위기에 빠진 축소판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한때 사회 안정기로 여겨졌던 중좌, 중우 주류 정당 진영의 지지율이 이제 역사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독일에서는 극우 성향의 독일 선택당이 동부 지역에서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앞서고 있어 전통 정당들이 점점 더 분열되고 내각을 구성하기 어려운 의회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극우 국민연맹은 민생 의제에 대한 서사를 강화하여 주녀당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상보 웹사이트에 발표된 글에 따르면 영국은 유럽 정치의 대세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영국처럼 실용적이고 리성적인 나라들조차 정치적 극단화의 물결에 휘말린 것은 많은 민중들이 건재파에 대해 극도로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문가와 언론은 이 현상의 주요 원인을 두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첫째, 경제 침체는 사람들의 인내심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높은 통화 팽창과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진통이 겹치면서 중저소득 유권자들은 주류 정당의 정책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고 비전통적 정치 세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류 정당이 이민, 안보 등 의제에서 회피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극우 정치 세력이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극우 포퓰리즘 정당은 유권자들의 이러한 주제에 대한 불만을 증폭시켜 스스로를 건재파의 도전자나 자국 권리의 수호자 등으로 만들어 표를 얻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은 유럽 정치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여러 나라 정치권의 파편화된 상황이 내각 구성의 난이도를 크게 높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통치 효율성도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집권이 약해 민생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고 민생 어려움이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4: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4: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4: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4: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4: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편성과 진행의 철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Radio 이 세상 정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구멍 속에 먹음직스러운 빵과 고기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홀쭉한 배를 비집고 들어간 여우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나씩 또 하나씩 개눈 감추듯 먹어치웠습니다. 배가 불러왔습니다. 든든했습니다. 이제 나갈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들어올 때 통과했던 그 구멍을 빵빵해진 배 때문에 마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발부둥 쳤습니다. 온 힘을 다해 밀어봤지만 좁은 구멍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지나가던 다른 여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이라고. 처음 들어올 때처럼 배가 홀쭉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네, 만족할 줄 모르고 욕심을 부리면 결국 그 욕심이 나를 가둡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네,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시간에는 하동 사후의 뜻풀이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어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교수가요.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덕분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국가경제사회발전교획의 제도체계를 완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특별규획과 지역규획은 특정 분야와 특정 지역에서 국가발전규획의 실제적 실행을 뒷받침하는 데 착안하여 규획 내용을 심층적으로 실속 있게 편성하고 규획의 목적성과 실행 가능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규획 편성 절차를 엄격히 이행하고 사전 연구의 폭과 깊이를 확정하며 조문가의 공공결책 참여 제도를 완비하고 각 방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절차적 규범성을 통해 규획의 질을 보장해야 합니다. 규획 실시에 대한 전주기 관리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전 과정의 규획 실시 추진 기제를 구축하여 규획의 엄숙성과 권위를 수호해야 합니다. 실행 추진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각 지역과 각 부문은 실행 가능하고 평가 가능하며 곳과 가능한 목표 임무의 실시 배치를 제정하여 규제성 지표와 공공서비스, 생태환경보호, 안전보장 등 분야의 임무에 대해 책임의 분담 실행을 강화해야 하며 예상지표와 산업발전, 구조조정 등 분야의 임무에 대해 량완 정책환경, 제재환경, 법치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감시평가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규획 실시 상황에 대한 동족 감시 측정을 진행하여 감시 측정 결과를 규획 실시의 강화 및 개선을 위한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규획 실시 상황에 대한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국가발전 규획 실시 상황을 조항 및 공무원의 제때 정시 보고하며 법에 따라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재청해야 합니다. 평가를 거쳐 확실히 규획을 조정하거나 소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엄격히 심사 비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감독 고과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규획 실시 상황을 고과 평가 체계에 포함시키고 인민대표대회의 감독, 심계감독, 사회감독을 받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감독 고과를 통해 규획의 목표 임무가 실제적으로 실행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규획의 편성 및 실시에 대한 법치 보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종 법에 따라 규획을 편성하고 실시하여 국가 경제 사회 발전 규획의 제도 체계를 완비할 때 대한 당장의 규정 요구와 효과적인 실천 경험과 방법을 법률 형식으로 고착화시키고 국가 발전 규획법의 입법 사업 행정을 서둘러 추진함으로써 국가 발전 규획이 전략적 방향 선도 역할을 도잘 발휘하도록 법치로 선도하고 보장해야 하며 제도적 우월성을 국정 운영의 효과성으로 도잘 조난시켜야 합니다. 계속하여 재정세무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소 통과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에서는 재정세무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예산 제도를 완비할 때 대하여 중요한 포치를 했고 명확한 요구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참답게 학습하고 터득하며 재정세무체제 개혁의 중요한 의의를 깊이 있게 인식하고 새로운 개혁을 계획 추진하는 원칙과 요구를 종합히 파악하여 재반 개혁 임무의 실시를 착실하게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위대한 로종에서 재정세무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중요한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시기와 향후 한 시기 동안은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관건적 시기입니다. 과학적인 재정 세무 체제는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고 시장 통일을 수호하며 사회 공평을 촉진하고 국가의 장기적 안정을 실현하는 제도적 보상입니다. 따라서 재정 세무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고품질 발전을 통해 중국식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한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재정 세무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절박한 수요입니다. 고품질 발전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최우선 과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인당 국내 총 생산이 이미 만 달러를 초과했고 요소 주도형 성장에서 혁신 주도형 성장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어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고 위험을 방지하는 임무가 막중합니다. 재정세무체제는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초제도이며 재정정책은 고시조정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반드시 우리나라 주요 사회 모순의 변화에 봉하여 고품질 발전에 유리한 재정세무체제 기제를 서둘러 보완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의 구축과 고품질 발전의 추진에서 직면한 두드러진 문제를 혁파함으로써 다양한 경영 주체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발전 동력과 새로운 발전 우위를 조성하며 14억이 넘는 인구의 현대화 수준에 어울리는 사회적 부와 물질적 기반을 창출해야 합니다. 재정세무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의뢰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더 큰 용기와 더 강력한 조치를 통해 보다 심층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재정은 국정운영의 기반이자 중요한 지조이며 재정세무체제는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체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반드시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요구에 맞춰 기반을 다지고 우위를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고 취약점을 보강하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시장의 구축 및 거시경제 거버넌스 체계의 완비를 둘러싸고 조세제도와 재정체제를 서둘러 보완하며 기타 개혁과의 협동 및 협조를 강화하고 현대 예산 관리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행하여 우리나라의 제도적 우월성을 국정 운영의 효과성으로 보다 잘 전환시켜야 합니다. 재정세무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객관적 요구입니다.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세무 분야를 포함한 각 방면의 체제 및 기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농지역 간 발전 격차 및 소득 분배 격차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지고 1인당 자원 보유량이 적어 생태 환경 수용력이 비교적 큰 압력을 받고 있으며 발전의 외부 환경이 날로 준엄해지고 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에는 연변지옥이 15차 옥에는 전망계획의 웅대한 청사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생생한 실천을 주목해봅니다. 장백산 키슬개에 푸르른 생기가 넘치는 늪법, 길림성 안도현 성문진 룡흥천의 특색산업 기진에는 열동의 온실이 가지런히 줄지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따뜻하고 촉촉한 기운과 함께 꽃향기, 흙냠이 코끝을 스칩니다. 온실 안에는 연두빛 체리 묘목들이 가지와 잎을 뽑고 있으며 일부 산인생 묘목기지에는 연백색의 작은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파란 열매 몇 알이 살며시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한때 체리가 자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졌던 동북의 이 현역은 이제 가지마다 맺힌 결실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길림성 안도현은 북위 42도에 위치하여 세계적으로 공인된 황금 재배 지대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길고 추운 겨울 탓에 체리가 이곳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시험 재배를 시작했는데 사실 마음속으로 걱정도 많았습니다. 안도현 실적평가봉사센터 감찰일과 과장 진옹량은 룡흥촌 룡흥괄야채 채집원에 쪼그려 앉아 어린 잎을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보니 이 산인생 묘목들의 성장세가 매우 좋습니다. 이미 열매가 맺힌 나무가 많아 올해 255kg의 수확이 예상되며 내년이면 본격적인 수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품종을 잘 선택하고 기술이 뒷받침된다면 우리 동북의 흙토지에서도 얼마든지 훌륭한 체리를 재배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네, 안도현 실적평가봉사센터에서 추진하는 이 특색산업기지는 총 200여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현재 온실 10동을 세우고 체리 묘목 2,500여 그루를 심은 상태입니다. 기지는 단순히 품질 좋은 열매를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먼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맺힌 4년생 묘목 외에도 온실 안에는 2,000여 그루의 1년생 묘목이 자라고 있습니다. 진옹량은 이 어린 묘목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구상이 있습니다. 3년 동안 포트 재배로 키워 직접 판매할 계획입니다. 도시 사람들이 체리나무를 집으로 가져가 꽃도 감상하고 열매도 맛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지는 단순한 과일 재배에서 벗어나 나무 판매까지 확장하여 제품 형태가 더 풍부해질 것입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룡흥촌 특색산업기지는 체리 외에도 블루베리, 딸기, 오이 등을 다양하게 재배하여 재배와 채집 체험이 하나로 어우러진 발전 모델을 형성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5일절 기간 기지의 체리 채집원이 본격적으로 개방되어 관광객들이 장백산 기슭에서 맺힌 체리의 달콤함을 맛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산업진흥의 최종 귀착점은 언제나 대중의 주머니를 불리는 데 있습니다. 재집원은 건설 초기부터 주변 마을 천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했습니다. 물주기, 시비, 가지치기 등 농사일에 익숙한 천민들은 집 앞에서 숙련된 일솜씨로 돈을 벌 수 있게 됐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기지는 이미 루계로 100여 명의 취업과 소득 증대를 이끌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농한기에 할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온실에서 일을 도와주며 돈도 벌고 집안일도 돌볼 수 있어서 정말 일석이조입니다. 일손을 돕던 한 마을 천민이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지마다 묵직하게 매달린 황금 열매는 안도현 특색 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새 길을 열어주었으며 향촌진흥의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네, 최근 길림성 용정시 덕신향 성문천의 산중턱 옥수수밭에서 세 대의 사렬 무경운 파종기가 경사면을 오가면서 부지런히 옥수수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무경운 파종기는 땅 갈기, 비료 주기, 파종, 복토, 진압 등 여러 절차를 한꺼번에 해낼 수 있습니다. 여느 옥수수 밭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밭 끝머리에 종자와 비료 포대를 가득 실은 뜨락도루 대신에 다기능 비료 보충기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파종기 적재함의 비료가 동이나면 비료 보충기 옆에 와서 비료를 실어 가는데 비료 보충기의 수송관을 통해 비료가 연속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네, 밭을 도금 맡아 붙이는 촌민들에 따르면 산 중턱의 옥수수 밭이 넓게 펼쳐져 있어 큰 파종기 여러 대가 함께 작업을 해야 유란 시기를 놓치지 않고 파종 임무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종기에 보충해야 할 비료도 상당한 양이 되어 인력으로 포대를 들고 기계에 부어넣으면 체력 고갈이 쉽게 온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속도가 늦은 뜨락도르로 마을에서부터 비료를 산 중턱까지 운반이 어려면 시간이 꽤나 걸리거니와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는 양이 제한적이어서 여러 번 드나들어야 하니 신속하게 진행되는 파종 작업의 속도를 맞추기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해당 다기능 비료 보충기는 운송관을 통해 적재함의 비료를 파종기에 전송할 수 있고 가을 거지 때는 적재함의 알곡도 채워넣을 수 있어서 다 용도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길림성 훈천시 영안진 대유수촌의 봄철 농사 현장에 가보면 마른 썰레지를 마친 수선에서 드론을 이용한 치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드론이 논 우를 날아다니면서 과리 복합 비료를 작업 반경 내에 빠짐없이 살포하고 있습니다. 촌민들은 손으로 뿌리는 방식에 비해서 시간과 인력이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 헥타르의 비료를 주는데 과거에는 하루가 걸렸다면 지금은 몇십 뿌리면 된다고 합니다. 작업 면적을 정확하게 입력하면 컴퓨터가 비료 사용량, 시간, 비행 노선을 계산해 주는데 아주 편리하다고 했습니다. 연변 농기계 관리 기술소에 따르면 연변의 농업용 드론 수는 2025년까지 500대에 달했고 그 수가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토 시비, 농약 살포를 비롯한 작업에 드론을 이용하면 시간이 적게 들고 효율이 높습니다. 드론의 비행 노선은 전체 면적을 빈틈없이 피복하기에 효과가 좋고 맛들이는 부분이 없어 봄철 농사에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이보게, 헬멧이 왜 이렇게 걸려있는 거야? 써야지.
2: 습관이 안 돼 그럽니다. 그것도 이렇게 더운 날에 말이죠.
0: 그래도 안전을 고려해야지.
2: 이거 얼마나 거치장스러운데요. 금방 머리까지 손봤는데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헬멧을 쓰면 이 헤어스타일이 엉망이 됩니다.
0: 참, 헤어스타일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어? 헬멧을 쓰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 관건시각에 치명적인 위험을 덜어주는데 그래도 헬멧을 쓰는 게 번거롭다고?
2: 그렇긴 하네요.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쓰는 습관을 꼭 길들여야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위험을 덜어줄 수도 있으니 말이죠.
0: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정확히 착용하셔야 합니다. 헬멧 하나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3: 지구상에는 약 천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리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아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 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인 종 다양성에서 종내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지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책무입니다.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천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료정남님의 글 어미 커미처럼 살다간 우리 엄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중학교에 다닐 때까지도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난한 편에 속했습니다. 젊어서 전쟁터에 나가 술을 배웠다는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조정뱅이었고, 우리 집은 하루 건너 가정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엄마는 여러 번 죽고 사는 소리를 했고, 내 기억에도 이혼 이야기가 몇 번이나 오갔던 것 같습니다. 점차 우리 다섯 형제는 아버지가 술을 마시는 것을 가장 싫어하게 되었고, 명절이 돌아오는 것조차 큰 걱정거리가 됐습니다. 명절이면 술이 따라오고 술 마시고

마시면 아버지는 엄마와 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은 뒷벽이 기울어져가는 낡은 초가집이었는데 낯다란 처마 밑과 크지 않은 우란을 빙 둘러막은 호수란 올바사에는 유독 거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지런한 어미 거미들은 매일 극성스레 거미줄을 치며 벌레를 잡아 온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듯 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집 주변에는 여기저기 동그란 거미줄망이 보기 흉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괜스레 심술통이 작동하여 나는 김막대기를 찾아들고 거추장스러운 거미줄을 활활 걷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딸려 나와 땅에 떨어지는 어미 거미들을 발로 밟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검정 고무신을 신은 내 발바닥에서 톡톡 이상한 감각이 전해지면서 어미 거미들은 배가 터져나가며 그대로 죽어버렸습니다. 불쌍한 거미들을 죽이지 말거라. 엄마가 나를 타일렀습니다. 저건 내가 죽인 게 아니라 저절로 말라 죽은 거예요. 속이 텅 빈 채로. 말라 죽은 게 아니란다. 어떤 새끼들은 먹을 것이 없으면 그렇게 어미 속을 파먹어 버린단다. 어릴 때 엄마가 들려주던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을 곧이 듣지는 않았지만 그 후로는 더 이상 불쌍한 어미 거미들을 밟아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미 거미의 일생을 닮은 듯 엄마는 우리 다섯 남매를 키우고 공부시키느라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집단 농사를 하던 시절에는 해마다 노령모범으로 뽑혀 산팔절이면 상품으로 작은 수건 하나씩 받아오곤 했고 식량이 다 떨어진 가을이면 논밭에 나가 가위로 돌피이삭을 잘라다가 가마에 쪄낸 뒤 말려서 그곳으로 온 식구의 식량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다 큰 어른이 된 후에도 가마에서 쪄내던 고약한 돌피 냄새와 먹기 싫었던 피나빤 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훗날 현성에 자유시장이 열리면서부터 엄마는 또 작은 손수레를 밀고 다니며 매일 채소시장에 잔지 상사를 다녔습니다. 종학교를 다니던 나이에 가만히 그 손수레를 밀어보니 그토록 무거웠습니다. 엄마를 아낄 줄도 모르고 거기다 손재간조차 없었던 아버지는 낡은 손수레를 수리해 주지도 않았고 가볍게 기름칠을 해줄지도 몰랐습니다. 당시 애할머니까지 포함해 여덟 식구였던 우리 집은 극심한 돈 고생과 식량 고생을 겪었습니다. 엄마는 평생토록 비싼 새 옷 한 벌 해입은 적이 없었고 밥 먹을 때도 언제나 흰 쌀밥은 우리에게 밀어주고 자신은 맛없는 피나밥이나 누른 감자가 섞인 조밥만을 뜨거냈습니다. 해마다 꾸어 쓴 리사돈까지 갚아야 하다 보니 애아들인 나의 결혼식 전날까지도 빚쟁이 아낙네가 찾아와 야단법석을 피우는 바람에 엄마는 물론 여동생들까지 서럽게 울음을 터뜨린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엄마는 가장 아까운 시절, 반평생 넘는 긴 세월을 주정뱅이 남편과 자식들의 손발톱에 가슴속을 핥히며 하루하루 말라가는 오미코미처럼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불쌍한 엄마를 잘 모시겠다고 맹세했던 나는 결국 말한 대로 실천하지 못한 셈입니다. 세 식구가 연변 땅으로 와 여러 해 동안 분투하며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특히 하나뿐인 아들을 명문대학에 입학시켜 늘 자랑스럽고 뿌듯했습니다. 그러나 가슴 아프게도 엄마를 연변으로 모셔와 한 집에서 행복하게 지냈던 시간을 계산해보니 겨우 열 해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엄마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넘은 오늘까지도 내 가슴 속에 아픈 상처로 새겨진 자매가 있다면 여든을 바라보는 엄마를 불행하게도 양로원에 모신 일입니다. 조건 좋은 양로원에서는 민족 음식이 입에 맞을 테고 널찍한 앞마당에서 매일 운동도 할 수 있으며

온 것이 잘된 선택이었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나 역시 현시대 효사 노릇이나 해볼 양으로 나름 정성을 다했습니다. 더이매주 온전하여 양로원의 차사가 엄마를 시내로 모시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고 사람들이 북적이는 공원에서 산책도 했으며 여러 운동기구도 체험하게 했습니다. 때로는 줄지어 걷는 양글 대렬에 엄마를 끼워 춤추게 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공원 나무 아래 의자에 앉아 작은 도구로 잣을 깨며 엄마 입에 하나씩 넣고 있는데 지나가던 어떤 할머니가 참으로 세상 효자구만 하고 칭찬을 건넸습니다. 그때 엄마는 얼굴을 펴 환하게 웃었고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양로원으로 돌아갈 때도 엄마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일이 바쁘겠지? 데리러 오지 말아라 하며 내 걱정을 털어주려 애썼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면서도 주말이면 어김없이 마당에 나와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보며 나를 기다리는 그런 늙은 엄마였습니다. 양로원이 더 편하고 좋다고는 했지만 엄마는 나날이 정신이 흐려지는 듯 했습니다. 하루 3끼 식사도 입에 맞지 않은 모양이었고 간식이나 과일도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습니다. 하루 종일 TV 한번 켜보지 않았고 음악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갖가지 로인형 두뇌 활동 장난감도 손대지 않아 구석에 쌓여 있었고 다른 로인들과 정겹게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양로원 마당에서 자주 눈에 띄는 풍경이라면 한자리에 굳어버린 듯 생기를 잃은 두 눈으로 먼 담장 너머를 응시하는 가냘픈 로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는지 무슨 생각에 잠겨있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양로원의 조건이 아무리 좋다 해도 왜 그곳에 모신 로인들이 더 빨리 쇠약해지는지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좋은 음식이 부족해서도 잠자리가 불편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자식과 친지에 대한 그리움과 그로 인한 고독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뼛속까지 조용히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뒤늦게나마 응당이 엄마를 모셔야 했던 애아들 노릇을 흉내내면서 나는 늙은 엄마를 양로원에 보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가슴 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예순이 다 된 아들이라도 곁에 베개를 가지런히 놓고 나란히 누워있으면 그토록 좋아했습니다. 가끔은 아이처럼 엄마 손을 잡아 내 얼굴을 쓰다듬으며 우리 아기 곱다 한마디를 대면 엄마는 쉴 새 없이 우리 아기 곱다를 따라했습니다. 그럴 때면 웃음을 머금던 내 눈가에서 눈물이 저절로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를 양로원으로 보낸 그 결정에 대한 후회와 자책이 가슴을 조여오는 것이었습니다. 양로원에서 다시 우리 집으로 모신 엄마는 그렇게 3년을 더 보내다가 86세를 일기로 어느 날 조용히 잠든 듯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가 한 거짓말대로 어린 아내를 많이 아껴주었다는 그 주성맹이 아버지 곁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때 특수한 상황으로 넷이나 되는 딸 중 셋째 딸만이 곁을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우리 곁을 떠난 뒤에도 나는 가슴 아픈 후회를 자주 합니다. 엄마의 건강 상태를 돌아보면 그 전에 양로원에만 보내지 않았더라면 아마 아흔 아니 100세까지도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엄마는 이렇게 평생을 오미코미처럼 살다간 불쌍한 엄마였습니다.

0: 밥 먹을 줄 아시나요?
1: 밥 먹을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0: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1: 밥을 먹는데 무슨 가감승제라니요?
0: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군의 식당에서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 자리를 덜어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되고, 식사 마지막에 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1: 재밌는데요?
0: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1: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0: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1: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0: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1: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0: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에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환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승제 꼭 기억해 주세요.
3: 제가 수백 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있고 억만 재부를 창조하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기업가의 본전이라고 믿습니다.
1: 사람들이 저를 스타라고 불러주고 관객들이 저를 위해 환호하며 팬들이 저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제가 연예계에서 가는 가장 중요한 자본이라는 걸 명심하고 있습니다.
4: 네, 다섯 번째 상품 링컬입니다. 셋,
5: 저의 라이브 방송 스튜디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초점이고 저의 한마디 한마디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쇼 호스트로서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선 운영의 전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6: 후광을 제거하면 당신은 공민입니다. 빛나는 성과를 얻으려면 우선 합격된 공민이 돼야 합니다. 법에 따라 납세하세요.
7: 자연계에서 모든 동물들은 특유의 생존 예술을 갖고 있습니다. 곤충을 먹이로 하는 작은 동물인 천산갑은 맹수의 위협을 자주 받습니다.
8: 온몸의 단단한 비늘은 나를 보호해주는 갑옷입니다.
6: 위기가 곳곳이 도사리고 있는 초원에서 코뿔 쏘는 그 어떤 동물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9: 나는 날카로운 뿔로 용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7: 자유롭게 노니는 상어는 해양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10: 강대한 등 지느러미는 나의 풍채를 더해줍니다.
6: 동물 생존은 일종의 예술입니다. 이들을 해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행입니다.

0: 고사 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하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 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 성어는 물하, 동력 동, 사자 사, 울부르짖을 후, 하동 사후, 허동 시호입니다. 네, 이 고사 성어는 질투가 심한 부인이 사납게 굴다, 공처가를 조롱하는 말로도 쓰인다는 뜻입니다. 네, 북송의 문학가 소식은 당시 재상 왕안석의 변법에 불만을 품어 관직이 강등되어 황주로 갔습니다. 황주에서 소식은 진읍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가 됐습니다. 진읍은 열정적인 성격으로 친구가 하면 정성을 다해 대접했으며 때로는 기생을 불러 손님들을 즐겁게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진읍의 아내 유씨는 성격이 사나우며 질투심이 강했습니다. 유씨는 남편이 기생을 불러 흥을 토들대면 옆방에서 방망이로 벽을 쾅쾅 치며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에 주인과 손님들은 흥이 깨져 흩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진읍은 아내를 몹시 두려워하여 그녀가 화낼까 항상 전전긍긍했습니다. 소식은 이 상황을 보고 시 한 수를 지어 진읍을 놀렸습니다. 령구 거사도 가련하다네. 불경을 밤늦게까지 설파하건만 갑자기 하동 사자호가 들리니 지팡이도 떨어뜨리고 마음은 불안하다네. 네, 여기서 령구 거사는 진읍이 지은 자신의 호입니다. 하동은 진읍의 아내 류씨를 가리키며 그녀가 하동군 출신임을 나타냅니다. 사자후는 원래 불교에서 정의와 위엄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이 시에서는 류씨가 사자처럼 으르렁대는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또한 진읍이 불경을 강론할 때 마침 사자후가 울렸다는 두 가지 의미를 담았습니다. 지팡이를 떨어뜨리고 마음이 불안하다는 표현은 부인 때문에 진읍이 어쩔 바를 모르는 모습을 희화한 것입니다. 네, 고사성어 하동사후는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0: 네, 이상으로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전동입니다. 사천대학 고고학 문박학원과 사천성 문무고고학연구원이 최근 국제학술지 아시아고고학연구회 공동 발표한 논문에서 삼성퇴 7호 제사경에서 운철기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글은 삼성퇴 7호 제사경 고곡 발굴 팀장이며 사천대학 고고학 문박학원 교수인 려혜초, 사천성 문물고고학연구원 염괭림 연구원 등 학자들이 함께 완성했습니다. 려혜초 교수의 소개에 의하면 2011년 연구팀은 삼성퇴 7호 제사경에서 고고학 발굴을 진행하던 중 동쪽 벽 남측에서 갱 바닥에 수직으로 세워진 긴 막대기 모양의 도구 또는 무기로 추정되는 물품을 발견했습니다. 물품의 길이는 약 20.05cm, 너비는 5.27에서 7.90cm로 긴 막대기 모양의 도끼류 물품으로 보였으나 녹이 가득 쌓여 분별하기 어려웠습니다. 실험 분석을 통해 연구진은 이 신비한 물품이 운철 제품으로 지금까지 중국 서남 지역에서 발견된 가장 이른 운철 문물이며 중국 청동 시대에 알려진 류사 문물 중 체적이 가장 큰 문물임을 확인했습니다. 르혜초 교수는 철기의 응용은 인류 생산력의 중대한 변혁을 상징하며 삼성퇴에서 최초로 발견된 이 운철 제품은 인공제철 제품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서남지역 선민들이 철이라는 물질에 대한 인식과 활용을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에서 발견된 운철 문물은 대부분 북방의 북경, 하남, 하북 등지에 집중되어 있고 남방지역은 다만 호북 엽가산 묘지에서만 발견되었습니다. 중원지구에서 흔히 보이는 청동 운철 복합기와 달리 삼성퇴에서 새로 발견된 운철기는 순수한 운철 제품으로 독특한 야금 전통을 보여줍니다. 물품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 기능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운철기가 단단해 삼성퇴 청동기의 절단, 가공과 관계될지는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번 발견과 연구는 지역 야금사에 중요한 공백을 메웠고 조기 운철기 활용의 지역 차이를 이해하는 데 새로운 실물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당면 문물에 운석군 유형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후속 연구에서 운석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그 기능과 일의 속성을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37부 무엇 때문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 가장 어렵고 막중한 임무는 여전히 농촌에 있다고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국내 유명 고성 툴판을 소개해드리고 박물관 여행 순서에서는 고전회의 기념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10년 갈고 닦는 정신으로 우리나라 비핵미사일의 위상을 떨친 류영재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역사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2: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네, 20차 당도의 보고 학습 뻗어 문답 코너입니다. 오늘은 제37부. 무엇 때문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 가장 어렵고 막중한 임무는 여전히 농촌에 있다고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리영실 기자입니다.
1: 습금평 청석이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 가장 어렵고 막중한 임무는 여전히 농촌에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신시대 삼농 정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일 뿐만 아니라 저은당의 공업화와 도시화가 어느 단계까지 발전하더라도 삼농의 기초적인 지위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언제나 삼농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을 전당 사업에서의 최우선 과업으로 삼아야 한다는 경종을 울려준 것입니다.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가 없이는 나라 전반의 현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현대화 행정에서 공업과 농업의 관계,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잘 처리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일정한 정도에서 현대화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세계 각국의 현대화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나라는 공업과 농업의 관계,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잘 처리하지 못한 탓으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이 뒤떨어지고 수많은 실업 농민들이 도시의 빈민굴로 몰리고 향촌과 향촌 경제가 침체되는 한편 공업화와 도시화가 나날을 겪게 되고 심지어 사회 불안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우리 당은 시종 광범한 농민들의 행복을 도모하는 것을 자신의 중요한 사명으로 간주하고 혁명과 건설, 개혁의 각 역사적 시기마다 공업과 농업의 관계, 도시와 농촌의 관계에 각별한 중시를 돌려왔습니다. 특히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나라는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에서 예정대로 승리를 이룩하고 향촌 지능 전략을 가동 실시해 식량 안전 수준을 뚜렷이 제고하고 향촌의 면모를 일신시켰으며 삼농 발전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농업과 농촌에서 역사적인 변혁을 일으킴으로써 각종 위험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경제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과 사회 전반의 안정을 확보하여 첫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예정대로 달성하는 데서 바닥짐의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우리나라 발전에 있어 도시와 농촌의 발전이 불균형한 것이 최대의 불균형이고 농촌의 발전이 불충분한 것이 최대의 불충분으로서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는 여전히 국가 현대화의 단점입니다. 현 시기 우리나라는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부단히 줄이고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역사적인 고비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업화, 도시화가 빠르게 추진되는 반면에 농업과 농촌의 발전이 느려 한쪽 다리가 길고 한쪽 다리가 짧은 문제가 비교적 두드러지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업의 부가가치가 국민경제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공업화 국가들의 평균 수준과 비슷하지만 농업 현대화는 비농업 산업의 발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는 바 2021년 제1차 산업의 취업률은 무려 22.9%에 달하는 반면 제1차 산업의 노동생산율은 전원 노동생산율의 32.8%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의 현대화 수준은 도시에 비해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는 바 2021년 전국 도시와 농촌 주민소득의 비례는 2.5:1이고 소비지출의 비례는 1.9:1에 달합니다. 향촌 도로와 교통, 물공급과 전기공급, 통신과 물류 등 기반시설이 도시보다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으며 도시와 농촌의 교육, 사회보험, 의료, 보건, 위생 등 공공서비스의 격차가 큽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신시대 공업과 농업의 관계, 도시와 농촌의 관계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고 신형의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와 농업 현대화의 동반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습금평 청석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농업과 농촌을 계속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도농융합 발전을 견지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신시대 삼농사업을 잘해나가고 향촌진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기본 준칙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첫째, 식량 안보의 토대를 전방위적으로 다져야 합니다. 당위원회와 정부가 식량 안보를 함께 책임지는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국내의 농업 자원에 입각해 토지 확보에 의한 식량 보장, 기술 확보에 의한 식량 보장 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하며 농업의 종합 생산 능력을 끊임없이 제고하여 중국인의 식량 공급 주도권이 우리의 손에 확고히 장악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향촌 특색 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농업의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심화하고 현대 농업 산업체계의 구축에 박차를 가하며 1차, 2차, 3차 산업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농업의 질, 효익, 경쟁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며 농민의 소득 증대와 치부의 경로를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살기 좋고 일하기 편한 아름다운 향촌을 건설해야 합니다. 향촌 건설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중요한 위치에 놓고 향촌 기반 시설과 공공서비스의 배치를 통일적으로 계획해 광범한 농촌 주민들도 현대 문명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빈곤 퇴치 난관들과 성과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농촌의 저소득층과 미발달 지역에 대한 지원 기제를 보완하고 빈곤 퇴치 지역과 빈곤 퇴치 대중의 내적인 발전 동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농촌 개혁을 심화해야 합니다. 농촌 기본 경영 제도를 공고히 하고 보완하며 신형의 농촌 집체 경제를 발전시키고 신형의 농업 경영 주체와 사회화 서비스를 발전시키며 농업의 적정 규모 경영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도급 토지의 3권 분할 개혁을 심화하고 택지의 3권 분할 실현 형식을 모색하며 토지 징수 제도와 농촌 집체 경영성 건설 용지의 시장 진입 제도에 대한 개혁을 계속 추진하고 도시 호적에 입적한 농민의 합법적인 토지 권익을 보장하며 법에 의한 자원적인 유상 양도를 권장해 농민들에게 보다 충분한 재산 권익을 부여해야 합니다. 여섯째, 자치와 법치, 독치가 결부된 당 조직 영도하에 향촌 관리 체제를 완비화해야 합니다. 농촌 기층 당 조직 건설을 강화하고 촌민 자치 실천을 심화하며 농촌 정신문명 건설을 혁신적으로 전개해 레이 지국 건설, 우수한 전통문화 건설, 법치 사회 건설이 상호 보완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 가장 어렵고 막중한 임무는 여전히 농촌에 있다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가을 이별.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유명 고성 서역 화로의 도시 툴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2: 중국의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54번째는 서역 화로의 도시 툴판입니다. 신강 동쪽의 비단에 길의 보숙이라고 불리는 도시가 있는데 이곳에서 서쪽 하늘이 빨갛게 물들 때 황량하면서도 웅장한 교화고숭이 오르고 비장한 기운이 짙은 고참고숭이 입성하며 흉토가 가득한 베즈크리크 전불 등을 보다가 갑자기 머리를 돌리면 이 모든 것이 눈부신 역사의 화폭임을 느끼게 됩니다. 이 도시가 바로 툴판입니다. 천산의 지맥인 보고다산의 남쪽 기슭 오름치에서 184km 거리의 분지에 위치한 툴판은 역사가 유구하고 문화가 풍부하며 민족 특색이 짙은 도시입니다. 툴판은 위그르로 조지를 말합니다. 이름 그대로 툴판은 해발 고도가 바다보다 더 낮은 세계적으로 내륙 지역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낮은 툴판 분지에 위치했습니다. 툴판의 남쪽에 위치한 아이딩호는 호수면이 해수면보다 155m나 낮아 툴판에서도 가장 낮은 곳이자 중국에서 가장 낮은 내륙의 저지로 중국의 사해라 불립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 내륙 깊은 곳에 위치하며 복잡한 기온까지 겹쳐 툴판의 분지는 해수면보다도 낮은 위치에서 해발 고도 5600m의 산발로 급격하게 상승하며 그로 인해 기류가 가라앉고 따라서 기온이 재빨리 상승합니다. 거기에 일조 시간까지 길어 낮이 되면 툴판의 기온은 급격하게 상승하며 뜨거운 공기가

해발 고도가 낮은 분지에 모여 확산되지 못하는 바람에 돌판은 화로의 도시로 불립니다. 돌판 분지의 북쪽에 길이 100km, 너비 10km, 해발 고도 500m에 달하는 화염산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뜨거운 열기가 붉은 삼으로 된 산발을 타고 상승하는 모양이 마치 훨훨 타오르는 불길을 연상케 한다고 해서 이름이 화염산입니다. 중국의 4대 고전 소설 중의 하나인 소유기에도 이 화염산이 나오며 소설을 개편한 드라마 역시 이곳에서 촬영했습니다. 불길이 훨훨 타오르는 화염산은 손오공이 하늘나라 신선의 련단로를 넘어뜨려 그중 불덩이 하나가 속세에 떨어져 생긴 것이라는 이야기가 화염산에 더욱 신비감을 조성합니다. 현실 속에서 화염산은 불길은 타오르지 않지만 여름철 집 표면 온도는 최고로 섭씨 48도에 육박합니다. 이와 반대로 화염산 산지락 곳곳에 자리 잡은 계곡으로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량 쪽에 로금이 무성하며 과일 향기가 진동합니다. 화염산의 아름다운 계곡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포도가 많이 난다고 해서 이름한 포도골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포도가 나는 곳이 명실공히 포도골입니다. 씨가 없는 청포도 무핵백과 기름한 청부도 마네자, 불합빛 포도, 홍장미 등을 포함한 100가지에 가까운 포도가 나는 포도골은 천혜의 포도 박물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물고 비가 적게 내리는 돌판의 물 사용은 북쪽의 천산과 서쪽의 카라오총에서 흘러내리는 눈 녹은 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눈 녹은 물은 설산에서 흘러내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 고비 사막의 지하로 사라집니다. 이에 고대의 돌판인들은 물의 증발을 막기 위해 분지의 지세를 이용해 심층의 지하수를 지표물로 끌어올리는 독특한 관계시설 가레즈를 개척했습니다. 독특한 지하의 관계시설인 지하의 물길 가레즈는 우물과 망거, 명거, 저수지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레즈는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돌판의 지세를 이용해 동력이 없이 지하수를 지표물로 끌어올립니다.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며 오늘날도 고비 사막의 관계시설로 사용되는 가레즈는 만리장성, 대운하와 함께 고대 중국의 3대 공사 중의 하나로 꼽힙니다. 돌판은 유관 역사를 자랑합니다. 일찍 1.5만 년에서 2만 년 전에 상고시대에 이르는 벌써 고대 인류가 생활했고 2000여 년의 세월 속에서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는 교하고송과 고창고송이 이 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돌판에서 서쪽으로 12km 떨어진 강바닥에 돈독이 조성된 교하고송은 기원 1세기 경리 소한 때 서역 36개 나라 중 하나인 차사 전국의 도성이었으며 기원 7세기 당왕조가 서역에 파견한 최고의 기관인 안소도 호부가 한때 이곳에 있었습니다. 당시 이곳은 겹겹으로 방어시설을 둔 큰 규모의 보류였습니다. 돈독의 성을 조성해 저지의 성 밖에서는 성안을 전혀 들여다볼 수 없는 반면 높이 솟은 성안에서는 성 밖의 동양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요정은 당나라 때 축조한 것입니다. 교하고송은 현재까지 중국에서 면적이 가장 크고 가장 완전하게 보존된 생토 건축물의 요정입니다. 화영산 자락에 위치한 고창고송은 고창왕국의 도성입니다. 1300여 년의 세월 속에서 고창고송은 번창함을 자랑하다가 기원 14기 전란에 폐허로 되었습니다. 고창고송은 부지가 약 만 평방미터에 달하고 흙으로 쌓은 장방형의 성곽은 외성과 내성, 황성 세 겹으로 축조되었으며 성문은 도합 9개를 두었습니다. 이곳은 한때 서역 최대의 국제도시이자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외성의 안쪽에 대규모 사원 요적이 보존되어 있는데 이 사원은 당나라 고송인 현장법사가 천축으로 불교 공전을 가지러 가다가 628년에 이곳을 경유하며 한 개월 동안 머문 곳이라고 전해집니다. 과일의 향기가 진동하는 포도골과 요관 역사를 자랑하는 성토 외에도 돌판에서는 새우

0: 겨울의 흔적이 은용력한 비체크리크 천불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곳에는 천년의 시신이 보존된 고대의 무덤과 독특한 구조의 청나라 때 이슬람 축조물 소급탕 그리고 진흙으로 빚은 불상의 대막 토예관이 눈길을 끕니다. 돌판을 보는데 가장 좋은 계절은 포도와 같은 과일이 익는 7월에서 9월입니다. 하지만 이때 돌판은 기후가 건조하고 일교차가 가장 큰 때이기에 수분을 충분하게 보충하고 적당한 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박물관 여행, 오늘은 고전회의 기념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국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0: 국가 1급 박물관인 고전회의 기념관은 고전회의 개최지와 고전회의 관련 유적 지분을 바탕으로 건립된 고전회의의 역사 전반에 대해 소개하고 고전회의의 정신을 고양하며 문화재 수장 관리와 홍색 문화 연구, 유적지 보수 보호, 선전 교육 전시를 일체화한 주제 혁명 기념관이다. 전시관 부지 면적은 약 8만 6천 평방미터, 건물 면적은 약 1만 1천 평방미터로 문화재 보호 단위 13곳을 관할하고 있다. 1971년 7월 복건성 당위원회는 고전회의 기념관 전시관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1973년 12월 전시관이 준공됐고 1974년 10월 공식적으로 개관했다. 고전회의는 남창봉기 이후 홍군 건설의 풍부한 경험을 총화하고 단순 군사적 관점, 비조직적 관점, 극단적인 민주화 등 각종 무산계급 사상을 비판했으며 막스 레닌주의와 당의 올바른 노선으로 전군을 교육하는 중요성을 강조했고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영도 등의 원칙을 재확인했으며 무산계급 사상으로 당과 인민군을 건설하는 리념을 견지함으로써 사상 분야의 착안에 당과 인민군대를 건설하는 성공적인 길을 개척했다. 고전회의 기념관 기본 진열관은 고전회의 당과 군대 건설 사상 리정표라는 명칭하에 10개의 전시장을 갖추고 있다. 내용은 5개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고전회의 개최의 역사적 배경. 두 번째, 당 창건과 건군의 빛나는 리정표. 세 번째, 당 창건과 건군의 강병성 문안. 네 번째, 작은 불씨도 들판에 불을 지필 수 있다. 다섯 번째, 고전회의는 영원히 빛을 발할 것이다. 전람은 사진, 문화재, 장면 재현, 멀티미디어 방영 등의 방식을 결합하고 장면 재현, 유화, 국화, 칠화, 제사, 조형물, 조각 등의 전시물 등을 부차적으로 해 유기적인 전체를 구성했다. 전람은 중후한 역사, 깊은 사상을 비교적 알기 쉬운 방식으로 관객들에게 전시함으로써 사상 교육과 효과성, 취미성을 강화했다. 고전회의는 당과 군대 건설사에서 중요한 리정표로 된다. 그 핵심 내용은 사상 건당, 정치 건군이다. 개관일에 애국주의 교육과 혁명 전통 교육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고전회의 정신을 크게 고양했으며 전년 365일을 무료로 개방했다. 지금까지 누적 관객은 4천만 명을 초과했다. 당과 국가 지도자, 성북급 지도자, 군급 지도자들이 고전을 직접 찾았다. 2014년 10월 30일 전군 정치사업회의가 고전에서 개최됐다. 중공조항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 동지가 회의에 참석해 발표한 중요한 연설에서 인민군대는 중국 특색의 강군의 길에서 확고한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다고 비유하고 우리 당과 우리 군의 영광스러운 전통과 우량한 작품을 발양해 인민군의 정치 생태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꽃마음.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는 기적 같은 감동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짝이는 감동의 순간을 찾아낼 수 있는 눈과 귀를 선물해 드립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네,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10년 갈고 닦는 정신으로 우리나라 비핵미사일의 위상을 떨친 류영재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강설화 아나운서입니다.
0: 모시험 기재에서

노래에서는 대규모 지면 접전이 나타나지 않았고 원격 정밀 타격 체계가 잦은 등장으로 현대 전쟁의 형태와 특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료영재는 전쟁의 변화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는 장기적으로 과학연구 일선에서 비핵미사일 장비의 설계, 시험, 제조에 종사하면서 중국 우주비행과학공업그룹 제3연구원에서 한평생 근무했습니다. 1991년 해만 전쟁이 폭발했고 놀라울 정밀도로 이라크 지휘 중추를 파괴한 미군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첫 등장해서 이름을 떨쳤습니다. 료영재는 종래로 느껴보지 못했던 충격을 받았습니다. 위력과 실전 효과가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우리로 하여금 예비 연구 개발을 다그치도록 채찍질했습니다. 이에 앞서 료영재는 여러 모델의 비핵미사일 연구 개발을 주도했습니다. 신형 모델을 성공적으로 연구하려면 참조할 만한 도약식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일반 신형 장비의 신기술 비중은 30%를 넘지 않았지만 그들이 개발해야 할 신형 장비의 신기술 장비는 70%에 달합니다. 이는 많은 핵심 기술이 공백에서 시작돼야 함을 의미합니다. 당내 국내 과학연구 조건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도면은 전부 손으로 그렸고 맨 처음 사용한 것은 계산자였습니다. 그동안 행군용 침대는 실험실의 필수품이었고 밤샘 작업은 일상이었으며 지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료영재는 국가가 수요하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전반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항에는 전문 견인차가 없어서 매번 실험 전후에 료영재와 연구진은 손으로 비행기를 활주로로 밀어야 했습니다. 빙설로 뒤덮인 옴동설 안에서 금속 기체는 얼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비행기를 밀 때 손이 얼음에 붙었습니다. 이 같은 오랜 여건에서도 료영재는 조건이 없으면 조건을 창조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격장 시험의 중요한 순간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료영재가 돌아오는 길에 차량이 옆으로 빠졌습니다. 그는 핸들에 맞아 오른쪽 쇄골이 골절되고 갈비뼈 두 개가 부러졌습니다. 사막에는 휴대폰 신호가 없어서 그는 아픔을 참고 4대 시간을 꿋꿋이 기다린 후에야 구조대를 만났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북경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쇄골에 자국이 남을 수 있다고 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제 나이에 미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술 후 그는 붕대를 감고 사격장으로 돌아와 상처와 통증을 안고 7개월 이상의 시험을 완료했습니다. 자주 출장 가고 불규칙적인 식사를 하던 료영재는 1981년에 갑자기 소화관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11명 동지들이 비를 무릅쓰고 달려와 호늘하여 그를 구해냈습니다. 목숨을 겨우 건진 료영재는 멈추지 않고 다시 신형 모델 개발 작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살아있으면 일해야 한다. 죽으면 그만이다 라는 말은 료영재가 늘 입에 달고 있는 구호가 아니라 생사의 순간을 겪은 후 가장 진실한 느낌입니다. 10년간의 연구를 거쳤지만 우리나라의 실용 장비가 사격에서 시험 발사한 결과는 결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료영재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원래 계획을 변경하여 전과정 유도미사일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롤레 맞기 때문에 특별히 실탄으로 모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시 사격장에 들어서서 첫 번째 전과정 유도미사일은 모든 지표를 초과 달성하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성공하던 찰나 불꽃이 하늘로 치솟고 폭죽이 일제히 울렸습니다. 그러나 료영재와 연구진에게 있어서 이는 짧게 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성공하자 우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면 오늘까지 오기까지 너무나도 쉽지 않았습니다.
2009년 국경 60주년 열병식

0: 에서 이 대국의 무기는 위장 전투복으로 단장한 채 위풍당당하게 조남문을 지나 전 세계에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료영재는 전쟁 시절에 태어났고 다섯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고 어머니는 로섬과 잡일로 번 적은 수입으로 집을 지탱했습니다. 당시 류영재는 두 가지를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는 굶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생님이 학비를 재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렵게 얻은 공부 기회를 각별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할 때 그는 할빈 군사 공종학원에 추천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류영재는 우주비행과학공업 사문에 배치받아 나라를 위해 무기를 만드는 비행미사일 연구료정에 올랐습니다. 기술 골간으로서 그는 우리나라 첫 세대 공대함미사일의 종반 개발 과정에 참여했으며 이는 그의 비행미사일 연구 생애의 첫 번째 리정표입니다. 올해 83세의 류영재는 여전히 전 세계 비핵미사일 기술 발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당면에 복잡타단한 국제 정세 직면에 류영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국방력의 뒷받침과 경제 토대가 있어서 중국인으로서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류영재는 애국심에 대한 리해를 이렇게 총화했습니다. 나라는 크고 가정은 작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가정이 있고 나라가 강해야 가정이 부유해집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해야 합니다. 군대가 약하면 나라가 없고 나라가 약하면 가정이 없습니다. 군대를 장대시켜 나라와 가정을 보유해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대 함께 가는 길에.

0: 중국 역사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나라 말기 정치가이묘 학자인 증국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1: 증국번은 청나라의 말기의 정치가, 학자로서 자는 백함이며 호는 척종이다. 시호는 문종으로서 태평천국 농민봉기를 진압하면서 정치 무대에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양무운동 추진자이며 또한 성리학자이고 문장가로 유명하다. 호남성 상향현의 부유한 농가에서 태어난 그는 1833년 향시에 합격했고 이후 진사시험의 급제에서 한림원에 보임됐는데 그는 수도에서만 13년 이상 근무했다. 이 시기 정호, 정의, 주의 같은 송대 철학자들의 저작을 읽기도 했고 유교 경전 해석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1850년 태평천국 군대가 진격해오자 증국번은 황제로부터 호남을 방위하라는 명령을 받고 장강 수군을 조직해서 태평천국에 대한 진압을 주도했다. 1860년 양강 총독에 임명된 증국번은 장강 요역에서 태평천국 군대 토벌에 주력했다. 증국번은 농민 봉기를 진압하면서 두각을 나타낸 후 세력을 확장하는 한편 양무 운동을 적극 추진했다. 그는 군수 공업인 안경 군기소를 세웠는데 이는 중국 양무 운동의 시작으로 됐다. 그 후로 증국번은 미국의 기계를 사들여 상해의 병기, 선박을 주로 제조하는 강남 제조청구, 금융기기구, 복주 선정국을 세웠다. 이 군수공장은 근대 공장이 중국에 설립하는 출발점으로 되었다. 증국번은 서양을 알기 위해서는 언어 습득이 중요하다고 인식해서 동문관을 설치했고 유학생들을 외국에 파견했다. 증국번 등이 추진한 양무운동은 소방세계로 향하는 창구로 됐고 소방의 선진적인 문화를 적재해서 자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추진한 대담한 탐구로 됐으며 중국 자본주의 산생과 발전을 자극했다. 증국번은 청나라가 성시로부터 몰락하는 과도 시기에 정치, 군사, 문화,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영향을 미친 인물로 또한 후세의 쟁론의 대상으로 된 인물로 됐다. 저서로 중문 전공 전집, 중문 전공 수서 일기 등이 있다.
0: 네, 끝곡으로 부부 아리랑을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전용이었습니다.

덩그레 덜름 여흐리가 가르치지 안왕아 푸슨그라 리오닝신다 아인가스나스나샤나 짬라디압슨 와치리긴 쥐쥐걸 못둘게 린스후긴가지 아다 후르자슨 와시라 린스후긴 관시잉드 태샥슬 후리긴 성지 관탄에 인도시다 관시잉인 후리긴 성악 무르쩐드르이 만에 여울리오닝 벌벌 무르쩐드는 어릴치범 늑두가로 왔다 무르쩐드는 디늑드지 보아질지야 칠간다고 나도 우리 무이수 창안 죽든 잠을 심으리 아인잠만 학세밭 우셔 허슬러 아픈 거지 받았 그들그르그지 셔도 틀은 나를 관시 영두르 늙은띠에 그선 학을 올지 우흐틀 벌지 아 우흐틀 벌지 아픈 어군이 성숙 군어른 알아 누든 벌을 더디어가 아문 니근 틀어 앙아가 하묵비 늘 그 동으로 다시 우라바고 리오닝인 웍스니기 성수근어른 으츠금 벌슨 화이나 농다 짤근 짤근 아수지나 쥐와치리 느그느그거와 흘러 야마라와치라 웍스니 벌벌디 얄굴살굴인 벌벌라다 터뜨레 헬그 허이르호니 숙트거지것 으하사왓 아득두르트르 버르나기 흘울지야 버그동그럴티 버르나기 흘스네 수르 호호 화이난 왕 어군이기 상습 은수지 여발 허디 여지락디 한의 토를 그럭 화이난 왕인 허버구 리우닝이 은잠들어 벌거치니드 은우 의식에 답을 고태오이 까린쇼꼬 허디바지게 벌부시 부둥웨이가 넘버시그지 호갈 딜회 관시영 관탄 흐디벌 으르바가 들으그 득벌부시 운디의지 내 자르기 줄지 샤트버이마 들어 은우뜨르 은작뜨르 미니브이

화인한 왕인 역지를 걸어 벌벌 대군이게 문어 다름질 후에 한운디 은짤째가 아 해지민 왓지를 야물어 벌히 관왓스카튼 드르위스드 무드그이 다리 두르근 느근 호드디 비시기게 저거지 고아랍은 다후르 바글라가라 바글루그너른 왕룡 후기 하이로문들은 마 은비시기기 발발 땅머니 다후라가라 자민과트 사투에 창안 하등두르 야비쪼 하등두르 흐르면 은늦지는 원디두르 우거트 은비시기 자민던다 너지 발후에 호문두르 발악드지 발후에 우드란기 사타지 발후에 자 느근 작기니 야루 받다 이두그너른 자민 과뜻 흐르글 후 째르멍이 어디 듣디 박실랏 하야구림 의 화인한 가지리 아른들은 하이제 활린 가지를 시디 장안 하병금은 악내 등어금